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으로 조룡일 가수가 부른 너는 내 계절 속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니.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

0: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다음 곡입니다. 리홍국 작사, 상남 작곡, 변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봄의 고향.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네, 김순희 가수가 부른 새연변 바람 보내드리면서 민족의 멜로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제22회 중국심수 국제문화산업방담교육회가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심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열립니다. 교육회는 총 면적이 16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8대 전시관을 설치하고 별도로 51개 작은 전시관을 두어 전업화, 시장화, 디지털 지능화, 국제화의 문화산업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교육회는 6,312개 국내외 기구와 기업을 유치해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를 조직하고 온라인 전시에 참가한 3,306개 기업은 12만 점 이상의 문화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전국 31개 성과자치구, 직할시, 향항오문 대만지구도 모두 전시에 참가하고 65개 국가와 지역, 310개 해외 전시상이 등장했으며 110개 국가와 지역의 해외 전업 관중들이 교육회에 참가했습니다. 거래와 산업 에너지 부여 면에서 교육회는 전시 플랫폼에서 구매 생태 플랫폼으로 승격했습니다. 397개 업계 선두 기업이 교육회에 참가하고 전국 30강 문화기업, 전국 30강 성장성 문화기업이 빠짐없이 교육회에 참가했습니다. 교육회는 문화금융봉사구역을 설립하고 5개 신품 발표구, 4개 교육 상담구를 설치했으며 13만 명 구매상을 초청해 22가지 판촉 조치로 프로젝트 계약과 성과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교육회는 국제교류와 문화 전승 특점도 도래됐습니다. 교육회는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경제체 전시구를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의 문화관광 자원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다국 전자상 거래 전시구를 신설해 문화제품 수출에 조력했습니다. 박물관 문화창의 제품, 무형문화유산 순회 공연, 국산 애니메이션, 패션과 생활 등 다채로운 코너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문화창의 속의 고대 중국 주제전이 19개 중점 문화방람기구 문화창의 정품을 응집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의 당대 표다를 느끼게 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2부 무엇 때문에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돈왕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강서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병원 옆에 엄마 밥 식당을 차린 공번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먼저 24당도에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42부 뭐 때문에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내린 전략적인 포치로서 새로운 정세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을 질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대외 개방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시키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무역의 질 높은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무역 대국의 지위도 끊임없이 다졌습니다. 2013년에 화물무역 제1대국으로 부상하고 2020년에 화물과 서비스 무역 총액은 세계 1위에 올라섰으며 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 국제 시장 점유율은 15.1%에 달했습니다. 무역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수출입 점유율이 뚜렷이 높아지고 민영 기업의 견인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고기술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이 새로운 성장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였는 바 경외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군은 132개이고 지역 내 기업이 건설한 해외 창고는 2,000개가 넘습니다. 무역 파트너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장 배치가 날도라 최적화되어 26개의 국가와 지역,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무역 점유율이 우리나라 무역 총액의 35%에 달했습니다. 2021년 상품과 서비스의 순수출은 국내 총 생산을 1.7%포인트 성장시켜 국내 총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20.9%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이 세계 수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13.4%에 달해 세계의 경기 회복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은 여전히 규모만 클 뿐 강하지 못하기에 발전의 질과 효익을 한층 제고하고 질 높은 발전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요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면 종합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반드시 세계 앞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경제 글로벌화의 시대에 무역의 중요성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두드러집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함에 있어서 개방적인 신고지를 보다 많이 만들고 개방되고 협력적인 새로운 플랫폼을 더욱 많이 구축해 세계 시장을 충분히 개척하고 세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하도록 하며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심층적으로 융합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강대한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무역 업태와 무역 모델의 혁신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내수와 외수, 수입과 수출,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무역과 쌍방향 투자, 무역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며 친환경화, 저탄소 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방과 협력, 포용과 보편적 혜택,

녹색적 발전, 개방적 발전, 공유적인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박히 수요되는 바입니다. 현 시기 지난 100년간 전례 없는 변화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겹친 상황에서 국제 산업의 분업이 심각하게 조성되어 선진국은 산업 회귀를 가속화하고 개발도상국은 산업 이전을 적극 인수하며 국내 종합요소의 비용이 인상되는 등 우리나라 대외무역 발전에 국내외 환경에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여 대외무역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동력을 전환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우위 산업의 국제 선도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산업 사슬의 의존 관계를 긴밀히 하며 다원화된 안정적인 국제 경제 구도와 경제 무역 관계를 수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 글로벌화라는 역사적인 흐름에 순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품 무역이 세계 1위, 서비스 무역이 세계 2위에 확고히 올라서고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총액이 연속 2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0: 무역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촉진하고 무역 파트너 간 공동 리익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중국의 개방으로 세계의 공동한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초대 규모 시장 우위를 기반으로 상품 무역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무역 발전 기제를 혁신하며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키고 무역 플랫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며 무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탄성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훌륭한 경제 환경과 기초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랑, 그 은정.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매력적인 예술의 도시 돈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9번째는 매력적인 예술의 도시 돈왕입니다. 룸부쇼트 노지는 사라졌지만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과 유조, 방대한 고소, 정교한 석굴예술, 신부론 산수 등으로 인해 푸르고 생기로 넘치는 오아시스 도낭은 오늘날도 눈부신 빛을 뿌립니다. 옛적에 사주라 불린 도낭은 고대 비단의 길의 요충지였습니다. 감숙과 청해, 신강 세 지역의 린접지대에 위치한 도낭은 남쪽으로 웅장한 기룡산과 린접하고 서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마칸 사막과 연결돼 북쪽으로는 기복을 이룬 북한산, 동쪽으로는 오뚝솟은 사미산과 이웃합니다. 천추 때의 도낭은 월지국과 오순국에 속했으며 그 후에는 흉노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소한때 장근이 서역 통로를 개척하고 곽거병이 하수를 점령하면서 도낭은 흉노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원전 111년 한 왕조가 돈황군을 쉬우면서 도낭은 하소 사군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세 갈래의 비단의 길이 모두 이곳에 모였다가 신강으로 출발하면서 도낭은 동서를 오가는 모든 상단이 필히 거쳐가는 경유지로 됐습니다. 한과 당 왕조 때부터 도낭은 동서양 정치와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원나라 때 원정군이 도낭을 경유하면서 도낭의 경제 문화가 번창하고 소욕과의 무역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도 바로 이때 도낭을 거쳐 중원 각지를 여행했습니다. 원나라 때 마지막 흉성을 이룬 도낭은 그 후 명왕조가 수상 교통에 열을 올리고 가옥관을 정비하는 대신 하수를 포기하며 200년 동안 도낭에 행정지역을 설치하자나 하수가 조음차 빛을 잃고 황막한 황주로 변했습니다.

0: 기나긴 역사 속에서 도랑은 묘차례에 걸친 쿵망을 반복하며 5천년의 곡절 많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요관 역사로 인해 풍부한 문화를 형성한 도랑은 여전히 눈부신 빛을 뿌립니다. 오늘날 보수를 거친 도랑 고성은 방송 사주성, 도랑 영화성이라 불립니다. 도랑 고성은 송나라 때의 명화 청명 상하도의 건배에 기존의 사주 고성을 개조한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에 세 개의 성문을 낸 도랑 고성에는 웅장한 성루가 높이 솟아있습니다. 고성에 들어서면 북송 시기의 고창과 도랑, 감주, 훈경, 변량 등 다섯 갈래의 거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리의 양쪽에는 루각과 사원, 가게, 비단방, 양조장, 주택 등 온갖 건물이 즐비해 당송 때 서북의 중요한 도시였던 도낭의 웅장하고 눈부신 모습을 재현합니다. 도낭 고성에서는 서역에 위치한 고성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단의 길의 신비로운 분위기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낭은 비단의 길의 중심 도시이자 불교 중심지 하나이기도 합니다. 막고굴과 요림굴, 서천불동, 소천불동 등은 보석처럼 망망한 사막에서 눈부신 빛을 뿌립니다. 그중 막고굴은 도낭 문화의 예술의 중심지이자 고대 비단의 길에 눈부신 예술의 보석입니다. 366년 서쪽으로 가던 한 고승이 도낭 고승의 동남쪽에 이르러 천불이 눈부신 빛을 뿌리는 것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어 이곳에 첫 석굴을 조성해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도낭의 문화 보물고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4세기에 16국 시대부터 기원 14세기의 원나라 때 이르기까지 10개 왕조가 이곳에서 쉬지 않고 석굴을 조성해 기나긴 세월 속에서 바람과 모래의 침식을 입었음에도 막고굴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10개 왕조의 시기별 동굴 50여 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막고굴에 보존된 4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벽화와 3천여 개에 달하는 채색의 조각상, 당과 송 왕조 품격을 띤 목조 구조물 5개 내용은 다수가 불교 이야기를 인용했으며 일부는 당시의 민속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밖에 장경동에서는 천점에 가까운 견화와 판화, 자수, 서예 작품을 망라해 5만 점의 필사문헌과 여러 가지 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막고굴에서 출토된 예술품을 한 점씩 전시하면 25km 길이의 엄청난 세계 미술 회랑이 조성됩니다. 막고굴로 인해 한때 눈부신 번성의 길을 걷다가 쇠락해 6천여 년 동안 역사의 무대 한 귀퉁이에서 침묵하던 도랑 고성이 재차 세계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랑에는 막고굴 위에 명사산이라고 하는 기이한 경관이 있습니다. 명사산은 부드러운 모래의 산인데 광풍이 불면 모래산에서 오롱찬 소리가 나고 산들바람이 불면 은은한 오막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이름이 모래가 울리는 산이라는 의미로 명사산입니다. 오늘날도 명사산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을 확실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정전기에 의한 소리라고 하고 혹은 마찰용이라고 하는 설도 있으며 또 누군가는 공명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명사산의 원인에 대한 정론이 없지만 그로 인해 명사산은 오히려 더욱 자연의 기묘함을 펼쳐 보입니다. 명사산 산중에는 모양이 조각달과 같은 호수가 있는데 이름하여 월라천입니다. 150m 길이에 50m 높이의 월라천에서 신비로운 것은 호수의 사면에 모래산이 둘러서 있지만 호수가 모래에 묻히지도 않고 천년이 지나도록 호수의 물이 마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산과 샘물이 함께하고 모래와 물이 공생하는 기이한 경관으로 인해 명사산은 중국은 물론 해외까지 명성을 날리는 관광지로 되었으며 모래산에 울리는 맑은 소리를 말하는 사룡청명은 도낭 8경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도낭에는 도낭 고유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명승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역사 명소로는 고대 장성의 한 관문이었던 옥문관과 옛날부터 시에도 많이 나오는 소욕과 중원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양관을 꼽습니다. 한나라 때 축조한 장성, 한나라 때의 고속유족의 하창성, 당나라 때의 고속유족인 안소생양성, 청나라 때의 고속 교만성 등도 도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문화 명소들입니다. 도랑에는 막복을 외에도 벽화와 불상이 대량으로 보존된 사천불동과 안소요림굴, 불교사원 뢰음사와 백마탑 등 다양한 불교 명소가 집중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남겨진 문화유산을 보려면 가장 좋은 명소가 박물관인데 도랑에는 도낭박물관과 도낭민속박물관, 안소박물관을 비롯해 풍부한 문물을 소장한 박물관도 적지 않습니다. 사막 속에 위치한 오아시스라고 해서 도랑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낭에는 마귀성이라고 불리는 야릇한 지질 경관과 사막 고유의 신기루 경관, 사막과 숲이 저어른 사막 산림 공원 등 자연 경관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감숙에서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도낭이라는 점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은 강서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창 홍곡탄 신구 감강복대로에 위치한 강서성 박물관은 마치 감강 물길부에 떠있는 보물함 마냥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강서성 박물관은 강서 문화의 전당이며 감강 파양호 문명의 축소판입니다. 또한 국가 1급 박물관과 강서성 최대 규모의 종합성 박물관으로 강서성 박물관은 강서 7천여 년의 문명 기억을 담고 있고 문물 수장, 학술 연구, 진열 전시, 문화 전파를 한 몸에 지녔으며 강서성의 역사 문맥을 묘사하고 강남의 문화 매력을 느끼는 핵심 창구입니다. 강서성 박물관의 발전 과정은 세종국 문화박람 사업과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박물관의 전신은 1953년에 건설된 강서성 과학관이며 8.1광장 예터, 신주로관 등 두 차례 변천을 겪었습니다. 박물관은 2020년 9월 정식적으로 홍곡탄 신관에 입주하면서 강서성 문화센터의 3대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박스 모양으로 된 신관 건물은 강서대지 보물을 담고 있는 문화보물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이지색 벽돌로 쌓은 벽체에 보청색 유리창, 구리빛 대문은 고풍스러움을 더해주며 전체적으로 건물은 현대적인 간결함과 강남의 우아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8만 6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전시 면적이 2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6층으로 된 신관은 공간이 널찍하고 호치가 정교하며 지능화 가이드 시스템과 다원화 공중봉사구역은 문물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감강 파양호 문명의 보물고로서 강서성 박물관은 관장 저축이 매우 두텁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2015년까지 집계한 결과 수상품은 6만 437점이고 그중 1급 문물은 370점, 2급 문물은 1,070점에 달하며 종류는 청동기, 도자기, 서예화, 금은기, 칠목기, 혁명문물 등 10가지에 달합니다. 그중 상나라 청동기와 역대 도자기, 혁명문물이 가장 특색이 짙으며 전국 성급 박물관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나라 복조 쌍미 청동 호랑이는 1989년 신간현 대양주진에서 출토되었고 53.5cm의 길이와 25.5cm의 높이로 현존의 가장 큰 선진시대 청동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의 왕으로 불리우는 이 문물은 호랑이 등에 새가 서 있고 두 짐승의 꼬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으로 조형이 신비롭고 위엄이 있으며 강남 청동 문명의 휘황함을 증견해 줍니다. 첫진의 출국 전시 금지 문물인 원나라 청화유리 홍루각식 곡창은 청화, 유리홍, 청백유 등 다양한 제조 공예를 한 몸에 지녔으며 겹겹이 쌓인 누각과 생동한 인물 조형으로 원나라 도자기 예술의 최고 작품으로 꼽힙니다. 송나라 길주요 흑유 목엽 문자는 자연 목엽으로 가마에서

우워졌고 유약의 색은 검고 윤기가 나며 인맥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송나라의 간결미학과 장인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관내 진열체계는 완비하고 8대 상설전시와 3개 임시전시청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강서 문명의 두터움과 다양함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핵심 전시 강서 고대 역사 문화전은 선진시대부터 명청시기에 이르는 1400여 점의 문물로 강서의 고대 선민, 청동 성세, 도자기 운치, 발전 궤적을 꿰놓았습니다. 강서 고대 도자기 문화전은 강서 도자기 문명에 주목해 만년 선인동 도자기에서 당나라 홍주요, 송나라 길주요, 원나라 청화 도자기, 명청시기 경덕진 관요에 이르는 중국 도자기 고장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신간대묘와 청동왕국 특별전은 신간현 대양주진 장나라묘에서 출토한 문물을 주로 전시했습니다. 특별전은 3000년 전 강남 호방국의 신비한 배열을 벗겼고 장나라 문화가 장강을 넘지 않는다는 전통인식을 타파했습니다. 혁명의 요람 강서 혁명사 진열은 풍부한 혁명 문물과 역사사진, 환경복원으로 중국 혁명의 요람인 강서가 8.1 남창봉기에서 정강산 투쟁까지 중앙 소비에트 지역 건설에서 홍군 장전까지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혁명 정신을 선양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밖에 강서 무형문화유산 진열과 당대 경덕진 도자기 예술전 등 특색 전시는 강서 문화의 다원화 매력을 관중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70여 년 내 강서성 박물관은 주곳 문맥 전승과 대중봉사를 소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문물의 수장지, 역사의 증견자일 뿐만 아니라 문화 전파의 진지, 문명 교류의 플랫폼입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대민 조치와 풍부한 공익 해설, 몰입식 교양 행사, 특색 문화 창의 제품은 감강 파양호 문맥이 신시대에서 새 활기를 방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강 강반에 자리 잡은 보물함 강서성 박물관은 강서의 과거와 현재를 담았고 더욱이는 강서의 미래를 계시하고 있으며 감강 파양호 7000여년 문명 전설을 묵묵히 이야기하는 강남대지의 문화기념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내의 노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병원 옆에 엄마밥 식당을 차린 공번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공번회는 할빈시 모 식당 주인입니다. 2025년 말 공번회가 무료로 배낭 여행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상이 SNS에서 인기 화제로 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이 식당은 할빈시 남강구에 위치했으며 할빈의과대학 보석종량병원과의 직선 거리는 불과 1km이고 할빈의과대학 보석제2병원과도 2km도 되지 않습니다. 공번회가 일부러 식당을 병원 근처에 차린 것은 근처에 입원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네 소관이라는 간판을 건 식당 대문 밖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낯사게 하는 말이 적혔습니다. 환자와 가족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면 저희 식당에 와서 무료로 물만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공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물만두 한 접시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둘이서 절대로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면 주방에 가서 한 접시를 더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 판촉 행사가 있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흥룡강 수하의 농촌 출신인 공본회는 열몇 살에 할빈에 와 식당에서 알바했고 돈을 모은 후 스스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입원한 부친을 돌보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받고 있는 사상 압력과 생활상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죽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의사한테 문의해보니 죽에 소다와 전분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주변 식당에는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에 식당을 차려 일부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원인 때문에 많은 환자는 음식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식당은 환자들의 수요를 일일이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족들이 가장 조급하고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주방이 아무리 바삐 돌아쳐도 환자를 위한 주문을 접수하면 그는 입맛에서 늘 상대방의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경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계란찜을 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주방이 바빠서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건 이의 아버지가 계란찜을 꼭 드시고 세상을 떠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타인을 거절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0년 전의 무심한 거절은 그에게 영원한 요감을 남겨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핑계를 만들어 아쉬움을 줄이겠지만 공본에는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방의 새 구역을 정리해내 애심 주방을 세우고 주방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는 환자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타산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전기 후라이팬, 찜기, 믹스기, 죽 끓이는 냄비 등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쌀과 전분, 기름 모두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본에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아내에게 복무원 일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호소한 공본회는 유독 아내만은 배려해주지 못했습니다. 공본회 아내 료홍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동감을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번은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식사하는데 소리 않는 어린이 둘이서 물만두 한 접시를 거의 다 먹고 어머니는 물만두 두 개만 먹더군요. 그러면서 배고프지 않다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공본의 아들은 올해 고중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학업이 번중하지만 그는 매일 방과 후 부모의 일손을 도우러 옵니다. 손님이 많지 않으면 구제소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부친의 영향을 받은 그는 군대학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의 아들 공상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사회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건장한 몸을 키워 나라가 필요할 때 힘을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12월의 준비 끝에 공무원의 무료식당이 정식 투입되었습니다. 이날 점심 환자 가족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알맞은 좁쌀죽을 찾지 못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공무원의 식당은 그들이 급히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식당 이름을 옴만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사로서 식당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엄마가 해준 밥을 먹기 좋아합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분들에게 집맛을 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식당을 차리는 자체가 많은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본에는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애심물만두와 무료 주방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화해주는 일은 큰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비록 지명도가 높아졌지만 공본에는 여전히 기부를 받지 않으려 하고 늘 해왔던 것처럼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집밥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싶어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사는 지구.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원나라 화가 조맹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조맹부는 호주 출신으로 자는 장, 호는 송설 도인인데 조오흥, 조용도, 조문민이라고 한다. 다섯 살 때부터 서예를 습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줄곧 몇십 년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한 후 서예를 익혔는데 날마다 적어서 몇천 자, 많아서 몇만 자를 썼다고 한다. 그는 송나라 황족 출신이지만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와 그 후 다섯 황제를 섬겼다. 특히 인종의 총애를 받고 항림 학사 승지, 용독 대부가 됐다. 조맹부는 소화시문에 출중한 원나라 제일의 문인으로 그림은 산소, 화조, 죽소, 인마 등을 모두 잘 그렸다. 그는 당나라와 북송 화풍을 본뜬 복고주의를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원나라 시기 산소화에서도 지도조 역할을 했다. 조맹부는 소예에서 왕희지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왕희지의 글씨를 열심히 배웠다. 그런 요행 중에 우연히 왕희지의 난정서 탁본을 얻어 배를 타고 가던 중 13일 동안 매일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난정 13발이다. 조맹부는 난정 13발에서 소예를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가 운필이요, 두 번째는 자형이다. 운필이 능숙하지 못하면 잘 써도 오히려 좋은 글씨가 못 띄고 자형이 묘하지 않으면 능숙하게 써도 오히려 어설프다. 글씨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를 바로 이해해야 비로소 글씨를 논할 수 있다고 했다. 조맹부는 여러 서체에 모두 뛰어났으며 그의 서풍은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림에서 작화 수색 도구는 그의 대표작이다. 이 그림은 중국 산수화 역사에서 이중비적인 작품이다. 이 그림은 현장에서 그린 것이 아니고 고향에 돌아온 후 친구 주밀과 함께 북방의 경관을 그려보면서 완성한 작품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그림 강촌 오락도, 소예 작품 난정 철십삼발, 요종 복명 본척독 등이 있고 문집에 송설 제문집이 있다.
0: 네, 끝곡으로 산으로 가자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화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과 파키스탄 대통령이 양국 수교 75주년 촉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난제 해결, 약점 보완, 우세 강화, 위험 통제로 종자원의 안전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원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2026 문화강국 건설 고위층 논단이 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과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이 21일 양국 수교 75주년을 경축해 촉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은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벗이자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표했습니다. 수교 75주년일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진선은 줄곧 철석같이 단단했습니다. 양국은 장기적으로 고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고수준의 실무 협력, 고수준의 안보 협력, 고수준의 국제 협력을 유지하며

0: 서 나라와 나라 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높이 중시한다면서 자르다리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 친선을 이어가며 전방위 협력을 심화하고 신시대에 보다 더 밀접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중국 파키스탄 관계가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힘을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자르다리 대통령은 파키스탄 중국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져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에 굳건한 버팀목으로 됐다고 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심오한 의의가 있는 계열 글로벌 창의들을 높이 찬성하고 습근평 주석이 파키스탄 중국 관계의 심화와 신시대 보다 더 긴밀한 파키스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에 굳건히 진력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의 주권과 영토 완장을 단호히 지지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해준 중국의 진심어린 사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은 계속해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양국 진선을 새로운 높이로 한층 더 격상시킬 것입니다. 이날 국무원 리강 총리도 파키스탄 세바즈 총리와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노력해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2.0 승격판을 적극 구축하며 중국 파키스탄 전선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부단히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세바즈 총리는 파키스탄과 중국 관계는 상호 신뢰, 주권 평등, 평화와 발전 공동 추구를 토대로 해왔다면서 파키스탄은 고품질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는 데 진력하고 파키스탄 중국 협력의 새 분야를 부단히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식량 안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를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견지하고 좋은 종자를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수한 종자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중국 종자를 통해 중국의 식량 안주를 보장해야 합니다. 15차 5기는 계획 시작의 해에 각 지역은 종자산업 진흥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여 중국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최근 섬소성 함양시 장무현 건조작물 밀 6종 시험센터의 시험밭에 가서 장후 672 품종의 밀 생장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최신 재배 밀 품종은 현재 그라우팅 단계에 있고 올해 성급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량중길은 이 량질의 밀은 글루틴 저항성이 강하고 생산량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는 중국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3월 습금평 총서기는 정협회에 참석한 농업계 사회복지사회보상계 위원들을 위문할 때 종자원의 안전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종자산업의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종자원의 자수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교육 요강은 종자산업 진흥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종자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며 상업화된 6종 체계를 완비하고 6종 공동연구를 강화하며 고수확률, 고품질, 저항성, 광범위한 적응성 신품종을 육성하여 종자 공급원의 안전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종자 산업의 활성화는 기술이 관건입니다. 중국과학원 합비 스마트 6종 가속기 혁신 연구원에서 소해라는 스마트 6종 가속기가 전통적인 6종 방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이온빔, 생물 등 다학제 기술을 융합하여 6종 효율을 60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중국과학원 합비 스마트 6종 가속기 혁신 연구원의 왕붕 연구원은 이 제품은 창고에서 빛과 온도, 물과 비료 등 다양한 식물 성장 요인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생물 6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년에 3세대 내지 4세대만 6종 할 수 있던 6종 속도로부터 이제는 8세대 내지 10세대 빠른 6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험실 6종 문제 해결에서부터 밭에서의 보급 응용까지 습금평 총서기가 직접 배치하여 시행하는 종자산업 진흥 행동을 지침으로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과학기술 혁신은 전체적으로 세계 최전선에 진입했고 일부 핵심 기술과 주요 품종은 난제를 돌파함으로써 종자 공급원의 안전 보장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작물 자주 6종 품종 면적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량곡은 주로 중국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자 산업의 활성화는 플랫폼이 뒷받침합니다. 산동성 제뇽시 가상현의 현대 종자 산업단지 내에서는 38개의 대도 종자 기업이 60여 개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원사 작업소, 박사 후 연구 작업소 등 성급 이상의 혁신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 11개의 대도 종자 기업이 해남 남번 기지에 입주하여 총 4만 개 이상의 대도 종자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고 251개의 자주 지식 재산권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가상현 농업 농촌구 현대 종자산업발전과의 왕중민 과장은 현재 전현의 대도 우량 종자 번식 면적이 매년 14만 무로 안정되고 년간 종자 번식량이 2억 근을 초과하며 종자 보급 면적이 2천만 무를 초과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해 황하, 회하, 해하 지역의 대도 종자 창고이자 황하 연안 제로 곡창의 대도 핵심 창고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의 다수화 감자 신품종 보급부터 료농의 백합 고품질 종구 연구개발, 복근의 흰깃털 육계 수입 의존 타파, 홍룡강성의 무지개 송어 신품종 국내 종질 공박을 묘기까지 15차 5기는 기획 시작에 해에 우리나라는 작물 종자 자원 개선 계획을 심도 있게 시행하여 더 많은 주요 품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고 14억이 넘는 중국인의 밥그릇을 더욱 안정적으로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 종자산업관리사 양혜생 부사장은 15차 5기는 계획 시기는 종자산업진흥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자 산업의 지능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0: 했고 식량 안전과 중요한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적인 과학 연구와 체계적인 육종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종자산업의 진흥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와 종자산업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종자원천의 자수적 통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5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추진 관련 업무를 연구하고 현대화 응급체계 건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심의 채택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전국 통일 대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새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수요라고 제기했습니다. 근년 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은 긍정적인 실효성과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힘을 쓰고 오래도록 공을 들여야 합니다. 관련 제도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재산권 보호와 시장 준입, 공평 경쟁, 사회 신용, 시장 퇴출 등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해 따를 수 있는 법과 규칙이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 시설 고표준 연계 소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경제 순환을 소통시키며 전사회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절감시켜야 합니다. 중점 분야 시장 통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점으로 면을 이끌고 점과 면을 결부시켜 대중과 기업이 더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더 큰 강도로 걸린 곳과 막힌 점을 소통하고 드러나거나 혹은 은폐된 각종 장벽들을 타파하며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응급관리는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관계되고 개혁발전 대국의 안전과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세와 새 요구에 적응하고 현대화간 응급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응급관리 개혁 혁신을 심화하고 협동 대응 기제를 보완하며 대안전 대응급 구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원천적인 관리 통제를 뚜렷이하고 관측과 예보,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본질적인 안보 수준을 격상시키고 관리 모식을 사전 예방으로 다그쳐 전환시켜야 합니다. 응급 역량 배치를 최적화하고 전 요소 지탱을 강화하며 기층의 응급 토대를 굳게 다지고 인민 방위, 기술 방위, 공정 방위, 관리 방위 등 조치를 일괄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업계와 분야에 대한 전사슬 안전 종단을 추진하고 각급 각측 책임을 굳게 다지어 공동으로 틀어지고 관리하며 협동적으로 연동하는 양환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논의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하며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중국인민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법률 체계를 보완하는 기초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때문에 금융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제도를 다그쳐 보완하며 법에 따라 중앙은행의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0: 2026 문화강국건설 고위층 론단이 21일 광동성 심수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화는 국가의 근본과 국운에 관계된다면서 문화의 본영 홍성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며 문화적 맥락의 계승을 통해 중화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드높여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문화적 기반을 공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진흥화를 통해 문화 개혁 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인터넷 환경에서의 새로운 대중 문화 예술을 번성시키며 왕성한 문화 생태를 창출해야 합니다. 보호 우선과 최소 개입 원칙을 준수하여 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대화 리듬을 강화하고 국제적 인문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주왕 선전부가 주최한 이번 논단의 주제는 문화적 맥락의 계승과 문화의 혁신적 창조입니다.
1: 세관 총서가 최근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 지원에 관한 세관의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5개 방면에서 20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이 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조치는 향항과 오문의 차량 북상과 광동 차량 내 남하에 대해 일괄식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 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0: 향항국제공항과 향항주해 오문대교의 항공, 교량연계, 동관향항국제공항센터와의 항공, 해상연계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련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의 내지반입을 편리하게 하고 동시에 향항 오문과 공동으로 광역도시권 대외화물무역 통계 데이터를 편성해 향항 오문과의 상호 인정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내지 광역도시권 9개 도시의 기계전자 제품 수출입 총액은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관련 행정 집행을 규범화하는 특별 행동은 1년간 교업에 307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해줘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법부 허유렬 부부장은 특별 행동은 수금과 벌금, 검사, 압류 무질서 문제와 교정 위반 격지 집법과 용지성 집법 등 돌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비유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통합점검, 등급 분류별 검사, QR코드 스캔 후 기업 출입 등을 시행하여 행정검사 총량이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문제 발견 비율은 평균 약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별행동기간 전국에서 무단 항목 신설, 봉사 비용 부과 등 위법 료금 부과 사건 5,900여 건을 적발하여 교배 13억 원 이상을 회수해 주었고 행정조 남암류 사건 442억 건을 시정해 약 20억 원의 자금을 방출했습니다. 현재 사법부는 전국적으로 QR코드 스캔 후 기업 출입을 전면 시행하고 있고 코드 형식, 집행코드 내용, 검사 절차를 통일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집행 인력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위를 부부장은 기업 관련 검사를 규범화한다는 것은 검사 무질서 문제와 검사 남용을 규범화하는 것이지 검사를 적게 할수록 좋다는 뜻이 아니고 더욱더 검사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엄격히 검사하여 식품, 의약품, 안전생산 등 이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준을 적용하고 가장 강력한 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0: 장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문 후 조립 발송까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선 조사 연구, 오늘은 기자와 함께 산업 체인을 따라 직접 탐방하면서 한 대의 로봇 제작에서 상해, 강소, 절강, 안위가 단합해 구축한 협력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해 보동신구에 위치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 제조 기업의 생산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로봇을 인도하기 전 마지막 주행과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한 대가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약 1시간 만에 조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공급망 책임자 잠고는 지난해 1년 동안 기업은 약 5천 대의 로봇을 대량 생산했다면서 올해는 연말까지 수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은 상해, 강소, 절강, 안위에 30여 개 핵심 공급 업체와 협력해 시간 단위 협력권을 구축했습니다. 상해 선두주자가 견인하고 전체 기계가 가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간 단위 응답에 자신감은 강소성의 핵심 부품 공급에 숨겨져 있습니다. 상주기지는 핵심 부품 중공형 코어리스 모터의 정밀 제조를 전담하고 무석기지는 관절 묘두의 최종 조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핵심 관절 부품 기업의 책임자 진만해는 이처럼 지리적 근접성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과 협력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상하류 기업들과 함께 지역을 넘나드는 공동연구개발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연하고 힘있는 관절을 갖춘 로봇은 세상을 감지할 예민한 감각기관도 필요합니다. 가흥은 올해 4월 전국 최초의 유연한 전자 다중 모델 데이터 수집 훈련 플랫폼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한 체화지능 실습센터의 기술 전문가 서정은 유연한 촉각 감지 말단은 로봇의 손끝, 팔 등 복잡한 표면에 매끄럽게 부착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에서 겪는 감각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뇌의 사고능력과 감각기능이 갖추어진 뒤에도 로봇은 쥐기, 잡기, 돌리기 등 정밀 동작 구현에 필요한 정확한 힘, 감지 기능이 마지막 핵심 요소로 필요됩니다. 안위성 과학기술청 인공지능처 4급 조사원 조휘는 현재 안위성은 서보, 제어기, 관성 항법 등 다수 핵심 부품 분야에서 자체 기술 돌파를 이루어 완전한 핵심 부품 산업 집군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위성에서는 이미 200여 개의 우수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고성능 MEMS 칩과 핵심 센서의 대외 의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촉각 인식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적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해 연구 개발 양산 주도, 강소성의 신속한 부품 공급, 절강성의 데이터 훈련을 통한 알고리즘 역강화, 그리고 안위성의 핵심 센서 자체 기술 돌파에 이르기까지 이 1시간대 협력권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산 속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힘을 합쳐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너지입니다.
1: 고가 리모프 천국이 22일 우리나라의 희귀종 야생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전국 200여 종의 희귀 멸종위기 야생 동물이 회복적 증가 단계에 접어들었고 100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 식물이 긴급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국가공원에서 활동하는 우림의 요종 해남 긴팔 원숭이는 우리나라 고가 1급 종전보호 야생 동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유 고유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남 긴팔 원숭이 3마리가 태어나 개체수가 44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우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파키스탄에 굳건한 정을 선행하고 협력의 세장을 엮고 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1일은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주년

철쑥같이 굳시고 태산처럼 안정적인 모습으로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꿀보다 단 굳건한 친서를 맺었고 나라와 나라 관계의 미담과 본보기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량국은 신시대보다 더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도록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수 애교를 견인으로 진선의 민심 토대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전통 진선은 로시대 지도자들이 직접 맺은 것으로 량국과 량국 인민의 소중한 제보입니다. 수교 이후 의량측호의 총왕리가 계속도 구웠고 전략적 상호신뢰가 더욱 단단해졌으며 리용합이 깊고 실속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2015년 파키스탄에 대한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진행한 이래 중국 파키스탄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 습금평 주석은 각기 자르다리 대통령과 셰바즈 총리와 회담하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신시대보다도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때 관련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를 새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은 중국 호남성과 해남성을 방문했습니다. 자진 고위 총왕리는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에 정치적 인수를 제공하고 강대한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실무 협력을 지탱으로 보편적 혜택에 대민 본보기를 씌웠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중요한 선행선시 프로젝트로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에너지, 기반 시설 등 분야에서 풍성한 건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8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실현하고 2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파키스탄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탱을 제공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해 시범성 공정을 세웠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회랑 계획과 포치는 파키스탄의 여러 지역을 고루 고려해 발전 성과가 모든 파키스탄 인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도록 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회랑 건설은 이미 2.0 순격판에 들어섰고 쌍방은 산업, 농업, 광업을 3대 중점으로 간주하고 성장, 민생, 혁신, 친환경, 개방의 5대 회랑을 함께 건설함으로써 파키스탄의 발전 예비를 더 잘 방출시키고 중국식 현대화의 발전 기회를 더 잘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자 협력에 빛을 대해 글로벌 남방의 책임을 구현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줄곧 중대한 초점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충돌 이래 습금평 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촉진할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셰바즈 총리는 적극적인 호응과 높은 찬성을 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권장하고 담판을 촉구하는 중국과 파키스탄은 해만과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을 회복시킬 때 관한 다섯 가지 창의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글로벌 남방 국가로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굳건히 수호합니다. 파키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관찰하는 면에서 줄곧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면 세계 100년 부류의 변곡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15차 5기는 전망교육 요강을 실시하고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비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각자의 현대화 건설과 쌍무 재분야 협력에서 새로운 진전과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과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관찰하고 고수준의 정치적 상호신뢰, 고수준의 실무협력, 고수준의 국제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파키스탄 관계의 확정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대항함으로써 주변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시범을 보여주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파키스탄의 굳건한 정을 선양하고 협력의

0: 해장을 엮고 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술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한국 증시 급등세 리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박민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 전진하고
1: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2: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집권에서의 중견 간부 대우 및 인재 대우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을수록 지국의 토대가 튼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국의 토대가 취약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간부 사업이든 인재 사업이든 본질적으로 모두 인재 등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국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며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각급 지도부와 간부 대우를 잘 건설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구상과 포치만 있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우수한 인재들이 없으면 이를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에서 덕성을 우선시하고 현능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 겸비의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제기한 것은 간부를 선발하고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는 덕성도 중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능도 홀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능이 있지만 덕성이 없거나 덕성이 있으나 재능이 없으면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덕성과 재능을 겸비하여야만 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중앙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신시대 간부 대우 건설에서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대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 단련, 정치 단련, 실천 단련, 전문 훈련을 강화하여 광범한 간부들이 엄격히 제도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은 정치 심사, 청렴도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청렴 실천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만적인 수단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심사를 통과하게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질 능력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업 발전의 수요를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원을 배정하고 간부를 임명하며 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적으로 일하는 간부들을 제때에 선발하고 임명하여야 합니다. 젊은 간부를 양성, 선발함에 있어서는 발묘 조장하거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며 질적 수준을 따져 우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야 합니다. 훌륭한 간부는 선발을 통하여 배출되기도 하지만 양성과 관리를 통하여 배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범한 간부들의 정치 소양, 리론 수준, 전문 기능, 실천 능력이 시대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간부에 대한 교양, 훈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부 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사상, 업무, 기풍, 교류를 관리하는 엄격 관리 기제를 보완하며 승진 및 강등, 등용 및 면직 관련 제도의 실행을 추진하여 유능한 간부는 승진시키고 우수한 간부는 장려하며 무능한 간부는 강등시키고 자격이 없는 간부는 도태시키는 간부 등용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간부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응분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게 하는 격려 및 보호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화하여 실제적으로 과감히 책임을 짊어지는 간부를 책임져주고 과감히 중임을 떠매는 간부에게 중임을 맡기고 과감하게 틀어주고 관리하는 간부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인재 발전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여 인재 영입, 양성, 등용, 평가, 유동, 격려 등 면에 존재하는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를 없애고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여 흡인력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인재 제도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천하의 인재를 널리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당의 조직 제도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우리 당의 근본적인 조직 제도이고 령도 제도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선호하여 새로운 정세하에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

0: 간의 준칙, 당 사업 조례, 지방 당 위원회 사업 조례, 당 사업 기관 조례, 지부 사업 조례 및 농촌, 국유기업, 기관 기층 당 조직 사업 조례를 비롯한 일련의 조직 건설 관련 당내 법규를 제정하고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주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주왕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조직 제도를 완비화하는 것을 당의 영도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국가 제도와 국정 운영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왕의 관련 부문 각급 당위원회 당조는 실제와 결부하여 당의 조직 법규와 당주왕이 제기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조직 설치, 조직 생활, 조직 운영, 조직 관리, 조직 감독 등을 포함한 완전한 조직 제도 체계를 구축 완비화하며 당위원회와 당조가 전면적인 종엄 지당의 주체적 책임을 관철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그 집행을 엄격히 잘 틀어줌으로써 당의 조직 건설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소속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소속 시간에는 한국 증시 급등세 리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 첫 번째 거래일 한국종합주가지수 종가는 4,300포인트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안 되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5월 15일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상승률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지수의 질주와 함께 자본의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지수 과열에서 반도체 과이존, 거품화 투기화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제금융 매체와 분석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종합주가지수가 현재의 고수치까지 상승한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주가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가지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 급등, 레버리지 거래 확산, 시장 내 투기 심리 확산 등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부담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간의 흐름을 돌아보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추세 측면에서 한국 종합 주가 지수는 글로벌 주요 자본 시장을 선도하면서 대형 강세장을 연출했으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 종합 주가 지수는 반도체 주가

이 잡으며 자본 규모의 도약적인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국 증시는 단 이틀 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격렬한 변동을 겪었으나 이후 인공지능과 연산 관련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어 한국 종합 주가 지수는 강력히 반등하며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의 주요 고비를 연이어 돌파하는 질주를 펼쳤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 증시 구조는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한국 종합 주가 지수 구성 종목은 800개가 넘지만 반도체 주가의 양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 가중치의 4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수가 사실상 이두 종목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600여 개 종목이 지수 상승률을 밑돌면서 시장 펀더멘털의 왜곡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이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은 3월 시장 하락 시기에 대거 유입되어 바닥 사재기에 나섰고 양로금, 보험 펀드 등 국내 기관들은 비중을 늘렸으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정기 투자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수의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 지수의 급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서 얻은 혜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산 구축의 핵심 필수재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급이 긴장된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전 세계 생산 능력의 약 80%에서 90%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두 기업의 고급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생산부는 전 세계 글로벌 기술 기업의 전량 선판매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수급 부족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드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수배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6년 1사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무려 48배라는 놀라운 수준의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상장사의 배당금 인상 강제, 외국 자본 지분 비율 완화 등 일부 자본시장 정책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힘입어 KOSPI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주류 기술 주가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빠르게 폭발하는 배경에는 종종 위험 부담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업종 주기성 문제는 시장 동향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14개월 만에 230% 이상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이미 심각한 초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중소형 주식시장 수익률은 대부분 20배에서 35배 사이이고 일부 AI 핫 이슈에 편승한 개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심지어 100배를 돌파하여 국지적으로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흐름 면에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기가 전환될 경우 지수가 절벽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202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기업 이익 증가률이 둔화되면 지수 상승을 제약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자국 메모리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 기업의 수익 공간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금 면에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30%를 넘습니다. 그중 미국 자본이 외국인 보유 지분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당면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향후 지수 흐름의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일 한때 4.6%를 돌파하며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의 위험 회피 속성을 재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가격 추세와 반대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빠른 상승은 채권 시장이 뚜렷한 매도를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중대한 지정학적 충돌이나 금융 혼란이 발생하면 자금은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 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 국채로 흘러가 미국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공격을 감행한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1% 이상으로 상승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한때 4.1%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중동 정세가 글로벌 경제 위험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미국 국채가 매도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통화 팽창이 다시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생산자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6.0% 상승하여 2022년 12월 이후 최대 동기 대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4% 상승하여 2022년 3월 이후 최대 전월 대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달 미국 소비자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3.8% 상승하여 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독일 도이체뱅크의 프라이빗 뱅킹 부문 수석 투자 전략가 올리히 스테파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의 통화 팽창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지만 핵심 통화 팽창의 동시 상승은 가격 압력이 에너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경제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더 높은 통화 팽창은 고정 수익 자산의 실제 수익이 잠식되었음을 의미하고 시장은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경매한 30년 만기 국채의 약찰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 상원이 최근 케빈 워시를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독일 하우크 오프하우저 람프 은행은 워시가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이 장기 통화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왔지만 현재 통화 팽창이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단기간 내에 완화 정책으로 뚜렷하게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은 현재 전 세계 장기 금리 상승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 여전히 에너지 가격과 향후 통화 팽창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계속 확대되면서 시장이 장기 미국 국채의 가격 책정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까지 미국의 공공부채는 이미 39조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미국 국채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부채와 높은 금리가 공존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리자 지출 증가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 글로벌 경제학자 모이트 구마루는 투자자들이 현재 미국의 통화 팽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적자 확대와 장기 채권 공급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통화 팽창과 저금리 경제 세계화는 주요 경제체의 국채 수익률을 오랫동안 하락시켰으며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강한 자산 중 하나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에너지 가격 변동, 통화 팽창 압력, 재정 적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은 장기적인 위험 부담 보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미국 국채의 위험 회피 호황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거래 롤리 변화는 투자자들이 높은 통화 팽창과 높은 부채, 높은 금리 환경에서 무위험 자산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청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안녕하세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직업, 외모, 환경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자기 해석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같은 일을 겪어도 불행한 사람은 상처로 기억하고 행복한 사람은 의미로 바꿔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걸 원망으로 먹느냐, 성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행한 사람은 끊임없이 남만 탓하고 행복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네, 언제나 인생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후문 여해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금융체제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내령도는 중국 특색 금융발전의 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우리나라 금융발전에서의 가장 큰 정치적, 제도적 우세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체제의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 반드시 시중 금융사업에 대한 당좌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개혁이 시종 중국 특색 금융발전의 길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개혁 발전에서 나서는 새로운 실천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개혁의 방향, 경로, 중점을 파악하여 개혁해야 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잘 개혁하고 혁파해야 할 것은 견결히 혁파하며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중대한 실천 혁신, 리론 혁신, 제도 혁신이 추진되고 형성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을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개혁 과정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해결하며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과정입니다. 현시기 금융 분야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이 비교적 많고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복많은 질과 효율이 높지 못하며 금융 분야의 혼잡한 상태와 부패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금융 감독 관리와 거버넌스 능력이 박약한 등 두드러진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새로운 형세에서의 금융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반드시 금융 강국 건설 목표와 시스템적 금융 위험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지킨다는 요구에 초점을 맞춰 체제적 및 기재적 차원에서 상술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금융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18차 당대회 이래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서의 중요한 특징이고 경험입니다. 금융체제 개혁은 금융조절통제, 금융시장, 금융기구, 금융감독관리,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금융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방면과 연관되기에 반드시 각 방면 개혁 사이의 균형과 연결을 효과적으로 잘 추진하고 위험 방지, 감독 관리 강화, 발전 촉진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최대의 전반적 효과를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금융체제 개혁에 대한 심화를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라는 전반적인 국면에 놓고 설정하고 계획하며 금융체제 개혁과 재정세무, 과학기술, 산업, 지역, 사회 등 기타 관련 분야의 개혁과의 협력과 연결을 강화하여 각 분야의 개혁이 긴밀히 협동하고 상호 촉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정 운영에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금융체제 개혁은 관련 범위가 높고 민감도가 높기에 반드시 시종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성장으로서 안정을 촉진하며 선립후파를 견지해야 합니다.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중대한 금융개혁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책하며 온건하게 실시해야 하는 바, 특히 위험 방지 조치는 동시적으로 계획하고 조밀하게 포치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진취 정신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은 서둘러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 개혁은 속속히 추진하며 난관을 박차고 나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감으로써 재반 개혁 사업을 강력하고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관한 당좌항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의 포치와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깊이 있게 터득하고 종합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며 견결히 실행해야 합니다.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통화정책과 고시적 신중정책 체계를 완비하여 량완 통화금융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함량 수준에서 충족한 유동성을 확보하며 사회용자 규모와 통화공급량 및 명목 경제성장률이 서로 기본적으로 걸맞도록 촉진하고 순환적 조정과 반순환적 조정을 잘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통화정책 수단의

0: 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조항은행의 공개적인 시장 행위를 통해 국채 거래를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인민币 환율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구, 시장, 제품, 서비스 체계를 힘써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기구의 기능 설정을 완비하여 근본으로 돌아가 주요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 대형 금융기구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지원하고 종합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주력군의 역할과 금융 안정을 수호하는 병영수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중소금융기구의 접근 기준과 감독 관리 요구를 엄격히 하고 합병과 재편을 추진하여 수량 감소와 질적 수준 향상을 실현하며 현재 실정에 입각하여 특색화 경영을 전개하고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책성 금융기구의 기능 설정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에 대한 봉사에 초점을 맞춰 주요하게 상업성 금융기구에서 하지 못하고 잘할 수 없는 업무를 취급해야 합니다. 보호무비 경제에 대한 완충 역할과 사회에 대한 안정장치 역할을 발휘시키고 국가 대재해보험 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위험을 방지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기초에서 신탁,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그룹 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소비금융회사 등 기타 각 류형의 금융기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통화, 외화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물과 파생상품 시장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개성화, 차별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구비한 금융상품이 보다 많이 일반인들에게 보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의 15차옥에는 촌망 계획의 웅대한 총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4월 17일 혼준시 인민법원 뉴미디어 중심의 아침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토론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식재산권 선전 주간입니다. 올해 주제는 신흥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신품질 생산력 발전 가속화입니다. 뉴미디어 중심 책임자 리명은 노트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AI 저작권 관련 법률 보급 영상을 만들어야겠어요. 요즘 AI가 생성한 글, 사진, 음악의 저작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창작자들도 골치가 아프거든요. 촬영과 편집을 맡은 김웅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법률 조항도 새롭고 사례도 부족해서 풀어내기 쉽지 않을 텐데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도 필요합니다. 도리를 설명하려 들지 말고 하나의 상황만 이야기해보죠. AI로 제작한 노래가 인기를 끌었는데 다른 사람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아침에는 어느덧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훈춘법은 틱톡 계정은 650편의 법률 보급 짧은 영상을 게재했고 팔로워 23만 명, 총 재생수 3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21년 12월 4일 국가헌법의 날 훈춘시 인민법원에서 첫 틱톡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 민법전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법원 지도부는 짧은 영상 플랫폼의 법률 보급 잠재력을 민첩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설교는 비면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가자. 그러나 대중에게 다가가기는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돌을 더듬으며 개울을 건너는 심정이었습니다. 라고 리왕은 회상했습니다. 팀원들은 전국 각지 정무 계정을 샅샅이 살피며 성공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첫 주제는 대중이 함정에 빠지기 쉽고 관심이 높은 보증으로 정했습니다. 남을 위해 보증을 서면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영상이 게재된 후 리명은 몇 분 간격으로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수십 회에서 서서히 수백 회로 늘었습니다. 잠시 실망감이 밀어올 무렵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 좋은 설명이에요.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팀원들 모두 그 한 줄의 댓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막연함이 사라지면서 이 일은 계속할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보급의 첫걸음은 냉철한 필터를 깨고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팀은 알짜배기 지식 계례를 만들어 대중이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법적 문제를 일상언어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이 계례 영상은 출시 즉시 큰 인기를 끌었고 연간 재생수 2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까지 늘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리명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촬영이나 편집 기술이 아니라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솔직히 터놓았습니다. 네, 딱딱한 법률 용어를 일상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번은 소송 시효 조제를 두고 이견이 엇갈렸습니다. 초고에는 인민법원의 민사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는 3년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망은 즉시 반대했습니다. 너무 딱딱합니다. 듣자마자 바로 넘겨버릴 겁니다. 30분간의 팽팽한 논쟁 끝에 팀 내 인터넷 방송인이자 작가 역할을 맡은 오가요가 제안했습니다. 종이를 내리지 말고 이야기로 풀어가는 게 어떨까요? 결국 질문 형식의 도입으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5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동안 한 번도 빚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영상은 법률 조항을 나열하는 대신 직관적인 결론과 단순한 논리만 담았습니다. 수많은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2022년 한동안은 영상을 올려도 재생수가 수천 회 머물렀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회의에서 누군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도시의 개성으로 치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닐까요?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팀은 유행하는 인터넷 영상을 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란은 오승권만 피워놨을 뿐 봄률 관련 질문은 없었습니다. 리명은 밤새 댓글을 살펴본 다음날 회의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영상이 과연 대중에게 도움이 될까요? 웃고 끝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이후 같이 웃으리라는 원칙이 주제 선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상 기획의 첫 관문은 인기를 끌 수 있을까가 아닌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될까로 바뀌었습니다. 팀은 법정 경찰 이야기, 영상 하나로 이해 속속 등 다양한 계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법관의 하루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스타 방송인이 법관을 따라 아침 조정부터 당사자와의 면담, 심야의 판결문 작성까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높은 공감을 얻은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차갑고 냉정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법관도 평범한 사람이군요. 게다가 정말 수고가 많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네, 팀원들이 법률 보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화면을 벗어나 향천으로 내려간 나날들에서였습니다. 팀은 중국 법관문학예술연합회 초청을 받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가정폭력, 인터넷 사기 등 실제 사례를 연극으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연극과 법률의 결합은 군중이 공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법적 보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법률보급 선전 강령원 정사관은 예전에는 법률보급이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전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토놨습니다. 이런 진심이 병강 소도시의 사법 이야기를 더 멀리까지 전하게 했습니다. 2025년 혼춘시 인민법원 법률보급 선전 강연원들은 두 차례 CCTV 종합 채널 무대에 나섰습니다. 1인 5역 방식으로 사기 예방을 연계 녹여내 전국 시청자들에게 신시대 인민법원의 사법적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혼춘법원 틱톡 계정은 연변조 제1진 5가지 훌륭한 정무 뉴미디어 계정으로 선정됐습니다. 리명은 인민법원 미디어 융합 성과 우수 개인으로 선정되어 최고 인민법원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6년 전국 인대청렴회의 기간 그들이 제작한 두 가지 서식 시범 문장 보급 영상은 전국법원 입법청에서 순환 상영됐습니다. 병강 소도시 법원의 작품이 최고인민법원의 인정을 받으리라고는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목표에 대해 리명은 팔로워 수가 아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기 있는 법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대중이 즐겨보고 이해하고 기억해야만 법률을 진정으로 그들 마음에 스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고 법률 보급은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병강 소도시에서 대중의 성극 클라우드까지 지리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법치와 군중 마음 사이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혼춘시 인민법원의 뉴미디어 법률 보급 료상은 결국 법치가 대중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5년째 확고하게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 건설 인솔 아래 사법권은 인민을 중심에 둔다는 초심을 지키며 이 법치 전파의 길을 더 넓고 더 밝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으로 본영을 이루고 실천으로 희망을 키우는 길림성 도만강 지약 유한회사 총경리 왕군영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10일 오후 도문시 양수진 하소촌에 위치한 종략채배기지.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밭에서는 농민들이 손에 호미를 쥔 채 정성스럽게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네, 이 밭에는 당귀를 심었는데 수확하면 전부 기업에서 고도 갑니다. 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수확과 판로가 모두 걱정했는데 지금은 씨앗부터 기술, 판매까지 기업에서 다 책임져주니 우리는 밭만 잘 가꾸면 됩니다.

일하던 농민의 말처럼 변경마을 농민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던 데는 길림성 두만강 치약 유한회사 총경리 왕고량의 확관 신념과 실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도문시 양수진 하서촌의 터를 잡은 길림성 두만강 치약 유한회사는 주로 가공 충약제, 중약 농축액, 인삼, 홍삼 제품, 옥수수 수염차 등 다양한 건강 음료를 생산하는 성급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입니다. 왕고량은 산업으로 변경을 본영시키고 실물 경제로 지역을 풍요롭게 한다는 신념 하에 기업의 발전을 변경 지역 안전, 농촌 활성화, 전민 부유라는 큰 흐름에 녹여냈습니다. 그는 60만 원 순환 차금 플러스 앱을 가공체 위탁이라는 협력 모식을 만들어 량수천, 룡호천, 하서촌 등 3개 변경 마을의 62 가구가 중약제 재배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업이 종자 공급, 기술 지도, 기존가 수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농가를 튼튼하게 뒷받침한 덕분에 종약제 헥타르당 수확 이온은 3,000원에서 21,0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는 마을 주민 2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0여 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인당 매년 7,000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양수촌 촌민 김산 씨는 종약제 재배 덕분에 마늘 떼면 한 해 수만 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촌에는 나처럼 집 근처에서 돈을 벌면서 아이와 어른을 돌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한계 공장에 나가 일하면서 수입을 더 늘리기도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종약제 재배를 통한 촌민 소득 증대는 왕고량이 추구하는 변화의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왕고량은 생산을 넘어 더 넓은 발전의 정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족 문화 특색과 변경 생태 환경을 접목한 의약 플러스 농업 플러스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도 앞장섰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두만강 조선족 문화 방람원을 조성하는데 이 방람원에는 민속 생활관, 기석관, 서화관, 아동 오락고, 커피숍, 민박 등이 있고 전시품이 3만 점에 달합니다. 이곳은 성급 3A급 향촌 관광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족 민속 문화를 깊이 발굴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량수진 항목판공실 책임자 류운동은 왕군영 총경리는 량수진의 산업 발전과 병강 부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1차, 2차, 3차 산업 융합으로 변경마을의 산업 발전을 이끌었고 농민들의 돈주머니를 실제적으로 두툼하게 만들었으며 더욱이는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국경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뛰어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기업의 내부 운영에서 더 생동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두만강 제약은 전체 직원의 45%가 조선족이며 여러 민족 종업원들이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고량은 민족 단계를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이를 경영 전반에 걸쳐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퇴직 후 재고용 정책입니다. 기업은 퇴직한 종업은 17명을 재고용하고 재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동시에 지급해 월 수령액이 5천 원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왕군양은 향후 생산라인 자동화를 한층 더 추진하고 문화방담원 건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문화를 알도록 하며 마을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치부의 기회를 얻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뒤후 돌아볼 고 갈 지 근심할 우 후고 지우 호구 지우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뒷걱정, 뒷근심이라는 뜻입니다. 리충은 남북조 때 부귀의 재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총렴하여 위나라 황제의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리표라는 사람이 처음 도성에 왔을 때 리충을 찾아왔고 리충은 그의 재능을 높이 사서 몇 번이나 황제에게 청구했습니다. 그의 리표는 조정의 중위 겸 상사를 맡으면서 황제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권세를 잡은 리표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리충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무례하게 대했는데 많은 대신들이 리표를 안이 꼽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 번은 효문제가 도읍을 떠나 남방을 순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몇몇 대신들이 리충을 찾아와 련맹으로 리표의 잘못을 가나자고 청했습니다. 리충이 직접 붓을 잡더니 리표의 배은 망덕함을 적는데 너무나 분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책상을 한 주먹에 부셔버렸습니다. 네, 그 후 리충이 병을 얻으니 백약이 무효하여 열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효문제가 이 소식을 듣고 상심을 금하지 못하면서 급히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리충의 무덤에 가서 대성통곡하더니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리충공은 청렴하고 부지런히 업무에 임해왔다. 막중한 책임을 한몸에 진 리충공이 나를 대신해 조정의 사물을 처리했기에 나는 지방 순회를 나가도 뒷근심이 전혀 없었노라. 이런 공이 돌아갔으니 짐은 이제 누구를 믿는단 말인가. 네, 고사성어 후고지우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평소 하품이 끊기지 않던 장모모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다리가 무기력해 났고 이런 상황이 8시간 동안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검사 결과 왼쪽 팔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하품을 자주 하는 것이 수면 시간 부족, 불규칙한 일과 휴식 등의 원인이 있지만 네, 상술한 요인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하품이 빈번하거나 현기증, 두통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네, 주의를 기울이고 제때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아 뇌졸중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네, 하품을 하는 것이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잦은 하품입니다. 네, 둘째는 뇌혈관 질환에 고위험 인자가 있거나 뇌혈관 질환의 신호를 동반할 경우입니다. 네, 그럼 뇌졸중은 왜 하품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뇌의 주요 혈관은 굳던 데로부터 점차 가늘어지면서 네, 천천히 전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러한 혈관은 전신 혈류량의 20%를 차지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혈관들이 가늘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뇌에 대한 혈액 공급의 부족을 초래합니다. 네, 알다시피 혈액 공급은 실제로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네, 하품은 인체에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호흡후 체내 산소 교환이 더 많아지고 혈액 내 산소 함유량이 더 높아집니다. 심호흡을 하면 흉강 압력이 낮아지고 이때 두개의 내압도 낮아져 혈류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뇌에 장시간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품을 계속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네, 만약 그래도 산소가 부족하면 바로 뇌졸중의 전조입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출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5: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6: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6: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6: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과 파키스탄 대통령이 양국 수교 75주년 촉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난제 해결, 약점 보완, 우세 강화, 위험 통제로 종자원의 안전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원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2026 문화강국건설 고위층 논단이 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세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과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이 21일 양국 수교 75주년을 경축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은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벗이자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표했습니다. 수교 75주년일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진선은 줄곧 철석같이 단단했습니다. 양국은 장기적으로 고수준의 정치적 상호신뢰와 고수준의 실무협력, 고수준의 안보협력, 고수준의 국제협력을 유지하면서 나라와 나라 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높이 중시한다면서 자르다리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 친선을 이어가며 전방위 협력을 심화하고 신시대에 보다 더 밀접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중국 파키스탄 관계가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힘을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자르다리 대통령은 파키스탄 중국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져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에 굳건한 버팀목으로 됐다고 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심은한 의의가 있는 계열 글로벌 창의들을 높이 찬성하고 습근평 주석이 파키스탄 중국 관계의 심화와 신시대 보다 더 긴밀한 파키스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에 굳건히 진력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의 주권과 영토 완장을 단호히 지지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해준 중국의 진심어린 사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은 계속해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양국 진선을 새로운 높이로 한층 더 격상시킬 것입니다. 이날 국무원 리강 총리도 파키스탄 세바즈 총리와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노력해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2.0 승격판을 적극 구축하며 중국 파키스탄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부단히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세바즈 총리는 파키스탄과 중국 관계는 상호 신뢰, 주권 평등, 평화와 발전 공동 추구를 토대로 해왔다면서 파키스탄은 고품질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는 데 진력하고 파키스탄 중국 협력의 새 분야를 부단히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를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견지하고 좋은 종자를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수한 종자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중국 종자를 통해 중국의 식량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15차 5기는 계획 시작의 해에 각 지역은 종자 산업 진흥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여 중국의 밥그릇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뭄지역 밀 6종 전문가인 량중기는 93시로 이 황토에서 이미 60년 넘게 밀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섬소성 함양시 장무현 건조작물 밀 6종 시험센터의 시험밭에 가서 장후 672 품종의 밀 생장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최신 재배 밀 품종은 현재 그라우팅 단계에 있고 올해 성급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량중기는 이 량지리 밀은 글루틴 저항성이 강하고 생산량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는 중국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정협회에 참석한 농업계 사회복지 사회보상계 위원들을 위문할 때 종자원의 안전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종자산업의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종자원의 자주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그 요강은 종자산업 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종자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며 상업화된 6종 체계를 완비하고 6종 공동연구를 강화하며 고수확률, 고품질, 저항성, 광범위한 적응성 신품종을 육성하여 종자 공급원의 안전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종자 산업의 활성화는 기술이 관건입니다. 중국과학원 합비 스마트 6종 가속기 혁신 연구원에서 소해라는 스마트 6종 가속기가 전통적인 6종 방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이온빔, 생물 등 다학제 기술을 융합하여 6종 효율을 60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중국과학원 합비 스마트 6종 가속기 혁신 연구원의 왕붕 연구원은 이 제품은 창고에서 빛과 온도, 물과 비료 등 다양한 식물 성장 요인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생물 6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년에 3세대 내지 4세대만 6종 할 수 있던 6종 속도로부터 이제는 8세대 내지 10세대 빠른 6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험실 6종 문제 해결에서부터 밭에서의 보급 응용까지 습금평 총서기가 직접 배치하여 시행하는 종자산업 진흥행동을 지침으로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과학기술 혁신은 전체적으로 세계 최전선에 진입했고 일부 핵심 기술과 주요 품종은 난제를 돌파함으로써

0: 정자 공급원의 안전보장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작물 자주 6종 품종 면적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량국은 주로 중국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자 산업의 활성화는 플랫폼이 뒷받침합니다. 산동성 제뇽시 가상현의 현대 종자 산업단지 내에서는 38개의 대도 종자 기업이 60여 개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원사 작업소, 박사 후 연구 작업소 등 성급 이상의 혁신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 11개의 대도 종자 기업이 해남 남번 기지에 입주하여 총 4만 개 이상의 대도 종자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고 251개의 자주 지식 재산권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가상현 농업 농촌구 현대 종자 산업 발전과의 왕중민 과장은 현재 전현의 대도 우량 종자 번식 면적이 매년 14만 무로 안정되고 년간 종자 번식량이 2억 근을 초과하며 종자 보급 면적이 2천만 무를 초과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해 황하, 회하, 해하 지역의 대도 종자 창고이자 황하, 연안, 지로 곡창의 대도 핵심 창고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의 다수확 감자 신품종 보급부터 료농의 백합 고품질 종구 연구개발, 복근의 흰깃털 육계 수입 의존 타파, 홍룡강성의 무지개 송어 신품종 국내 종질 공박을 묘기까지 15차 5기는 계획 시작에 해에 우리나라는 작물 종자 자원 개선 계획을 심도 있게 시행하여 더 많은 주요 품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고 14억이 넘는 중국인의 밥그릇을 더욱 안정적으로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 종자산업관리사 양혜생 부사장은 15차 5기는 계획 시기는 종자산업진흥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자산업의 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식량안전과 중요한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적인 과학연구와 체계적인 육종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종자산업의 진흥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와 종자산업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종자원천의 자수적 통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5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추진 관련 업무를 연구하고 현대화 응급체계 건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심의 채택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전국 통일 대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새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수요라고 제기했습니다. 근년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은 긍정적인 실효성과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힘을 쓰고 오래도록 공을 들여야 합니다. 관련 제도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재산권 보호와 시장 준입, 공평 경쟁, 사회 신용, 시장 퇴출 등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해 따를 수 있는 법과 규칙이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 시설 고표준 연계 소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경제 순환을 소통시키며 전사회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절감시켜야 합니다. 중점 분야 시장 통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점으로 면을 이끌고 점과 면을 결부시켜 대중과 기업이 더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더 큰 강도로 걸린 곳과 막힌 점을 소통하고 드러나거나 혹은 은폐된 각종 장벽들을 타파하며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응급관리는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관계되고 개혁발전 대국의 안정과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세와 새 요구에 적응하고 현대화간 응급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응급관리 개혁 혁신을 심화하고 협동 대응 기제를 보완하며 대안전 대응급 구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원천적인 관리 통제를 뚜렷이하고 관측과 예보,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본질적인 안보 수준을 격상시키고 관리 모식을 사전 예방으로 다그쳐 전환시켜야 합니다. 응급 역량 배치를 최적화하고 전요소 지탱을 강화하며 기층의 응급 토대를 굳게 다지고 인민 방위, 기술 방위, 공정 방위, 관리 방위 등 조치를 일괄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업계와 분야에 대한 전사슬 안전

0: 상무위원회 재청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중국인민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법률 체계를 보완하는 기초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때문에 금융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제도를 다그쳐 보완하며 법에 따라 중앙은행의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2026 문학한국건설 고위층 론단이 21일 광동성 심수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화는 국가의 근본과 국운에 관계된다면서 문화의 번영 홍성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석금평 문화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며 문화적 맥락의 계승을 통해 중화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두높여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문화적 기반을 공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진흥화를 통해 문화 개혁 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인터넷 환경에서의 새로운 대중 문화 예술을 번성시키며 왕성한 문화 생태를 창출해야 합니다. 보호 우선과 최소 개입 원칙을 준수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대화 리듬을 강화하고 국제적 인문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주왕 선전부가 주최한 이번 논단의 주제는 문화적 맥락의 계승과 문화의 혁신적 창조입니다.
0: 세관 총서가 최근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 지원에 관한 세관의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다섯 개 방면에서 20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이 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조치는 향항과 오문의 차량 북상과 광동 차량 내 남하에 대해 일괄식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 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향항 국제공항과 향항 주해 오문 대교의 항공, 교량 연계, 동관 향항 국제공항센터와의 항공, 해상 연계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련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의 내지 반입을 편리하게 하고 동시에 향항 오문과 공동으로 광역도시권 대외화물무역 통계 데이터를 편성해 향항 오문과의 상호 인정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내지 광역도시권 9개 도시의 기계전자 제품 수출입 총액은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관련 행정 집행을 규범화하는 특별 행동은 1년간 기업에 307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해줘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법부 허유렬 부부장은 특별 행동은 수금과 벌금, 검사, 압류 무질서 문제와 교정 위반 격지 집법과 용지성 집법 등 돌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비유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통합점검, 등급 분류별 검사, QR코드 스캔 후 기업 출입 등을 시행하여 행정검사 총량이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문제 발견 비율은 평균 약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별행동기간 전국에서 무단 항목 신설, 봉사 비용 부과 등 위법 요금 부과 사건 5,900여 건을 적발하여 기업의 13억 원 이상을 회수해 주었고 행정적 남압류 사건 442여 건을 시정해 약 20억 원의 자금을 방출했습니다. 현재 사법부는 전국적으로 QR코드 스캔 후 기업 출입을 전면 시행하고 있고 코드 형식, 집행코드 내용, 검사 절차를 통일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집행 인력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위를 부부장은 기업 관련 검사를 규범화한다는 것은 검사 무질서 문제와 검사 남용을 규범화하는 것이지 검사를 적게 할수록 좋다는 뜻이 아니고 더욱더 검사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엄격히 검사하여 식품, 의약품, 안전생산 등 이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준을 적용하고 가장 강력한 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0: 장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문 후 조립 발송까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선 조사 연구, 오늘은 기자와 함께 산업 체인을 따라 직접 탐방하면서 한대 로봇 제작에서 상해 강소 절강 안위가 단합해 구축한 협

0: 압력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해 보동신구에 위치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 제조 기업의 생산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로봇을 인도하기 전 마지막 주행과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한 대가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약 1시간 만에 조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공급망 책임자 잠고는 지난해 1년 동안 기업은 약 5천 대의 로봇을 대량 생산했다면서 올해는 연말까지 수만 대 이를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은 상해 강소 철강 안위에 30여 개 핵심 공급 업체와 협력해 시간 단위 협력권을 구축했습니다. 상해 선두주자가 견인하고 전체 기계가 가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간 단위 응답에 자신감은 강소성의 핵심 부품 공급에 숨겨져 있습니다. 상주기지는 핵심 부품 중공형 코어리스 모터의 정밀 제조를 전담하고 무석기지는 관절 묘두의 최종 조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핵심 관절 부품 기업의 책임자 진만해는 이처럼 지리적 근접성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과 협력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상하류 기업들과 함께 지역을 넘나드는 공동연구개발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연하고 힘있는 관절을 갖춘 로봇은 세상을 감지할 예민한 감각기관도 필요합니다. 가흥은 올해 4월 전국 최초의 유연한 전자 다중 모델 데이터 수집 훈련 플랫폼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한 체화지능 실습센터의 기술 전문가 서정은 유연한 촉각 감지 말단은 로봇의 손끝, 팔 등 복잡한 표면에 매끄럽게 부착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에서 겪는 감각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뇌의 사고 능력과 감각 기능이 갖추어진 뒤에도 로봇은 쥐기, 잡기, 돌리기 등 정밀 동작 구현에 필요한 정확한 힘, 감지 기능이 마지막 핵심 요소로 필요됩니다. 안위성 과학기술청 인공지능처 4급 조사원 조휘는 현재 안위성은 서보, 제어기, 관성 항법 등 다수 핵심 부품 분야에서 자체 기술 돌파를 이루어 완전한 핵심 부품 산업 집군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위성에서는 이미 200여 개의 우수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고성능 MEMS 칩과 핵심 센서에 대외 의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촉각 인식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적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해 연구개발 양산 주도, 강소성의 신속한 부품 공급, 절강성의 데이터 훈련을 통한 알고리즘 역강화, 그리고 안위성의 핵심 센서 자체 기술 돌파에 이르기까지 이 1시간대 협력권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산 속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힘을 합쳐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너지입니다.
1: 고가 리모프 천국이 22일 우리나라의 희귀종 야생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희복되고 있다면서 전국 200여 종의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회복적 증가 단계에 접어들었고 100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긴급보호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국가공원에서 활동하는 우림의 요종 해남 김팔원숭이는 우리나라 국가 1급 종전보호 야생동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유 고유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남 긴팔원숭이 3마리가 태어나 개체수가 44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우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파키스탄의 굳건한 정을 선행하고 협력의 세장을 엮고 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1일은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주년 기념일입니다. 양국은 75년 동안 비바람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해왔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관계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련을 견뎌내면서 줄곧 철석같이 굳세고 태산처럼 안정적인 모습으로 산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며 꿀보다 단 굳건한 친서를 맺었고 나라와 나라 관계의 미담과 본보기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양국은 신시대보다 더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가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도록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수 애교를 견인으로 진선의 민심 토대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전통 진선은 로시대 지도자들이 직접 맺은 것으로 양국과 양국 인민의 소중한 제보입니다. 수교 이후 의량츠 코이 총왕리가 계속 뜨거웠고 전략적 상호 신뢰가 더욱 단단해졌으며 리 용합이 깊고 실속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2015년 파키스탄에 대한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진행한 이래 중국 파키스탄 전촌후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는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 습금평 주석은 각기 자르다리 대통령과 셰바즈 총리와 회담하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신시대보다도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때 관련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를 새로 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은 중국 호남성과 해남성을 방문했습니다. 자진 고위 총왕리는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에 정치적 인수를 제공하고 강대한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실무 협력을 지탱으로 보편적 혜택에 대민 번복이를 씌웠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중요한 선행선시 프로젝트로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에너지, 기반 시설 등 분야에서 풍성한 건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8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실현하고 2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파키스탄의 경제 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탱을 제공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해 시범성 공정을 세웠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회랑 계획과 포치는 파키스탄의 여러

0: 이미 2.0 순격판에 들어섰고 상방은 산업, 농업, 광업을 3대 중점으로 간주하고 성장, 민생, 혁신, 친환경, 개방의 5대 휘랑을 함께 건설함으로써 파키스탄의 발전 예비를 더 잘 방출시키고 중국식 현대화의 발전 기회를 더 잘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자 협력의 빛을 대해 글로벌 남방의 책임을 구현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촌 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줄곧 중대한 초점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충돌 이래 습권평 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촉진할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바즈 총리는 적극적인 호응과 높은 찬성을 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권장하고 담판을 촉구하는 중국과 파키스탄은 해만과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을 회복시킬 때 관한 다섯 가지 창의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글로벌 남방 국가로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굳건히 수호합니다. 파키스탄은 습권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관찰하는 면에서 줄곧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면 세계 100년 부류의 변곡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15차 5기는 전망교 요강을 실시하고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비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각자의 현대화 건설과 쌍무 재분야 협력에서 새로운 진전과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과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관찰하고 고수준의 정치적 상호신뢰, 고수준의 실무협력, 고수준의 국제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파키스탄 관계의 확정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대항함으로써 주변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시범을 보여주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파키스탄의 굳건한 정을 선양하고 협력의 새 장을 엮어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한국 증시 급등세 리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집권에서의 중견 간부 대우 및 인재 대우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0: 필요한 인재들이 없으면 이를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에서 덕성을 우선시하고 현능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 겸비의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제기한 것은 간부를 선발하고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는 덕성도 중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능도 홀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능이 있지만 덕성이 없거나 덕성이 있으나 재능이 없으면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덕성과 재능을 겸비하여야만 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주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신시대 간부 대우 건설에서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대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 단련, 정치 단련, 실천 단련, 전문 훈련을 강화하여 광범한 간부들이 엄격히 제도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은 정치 심사, 청렴도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청렴 실천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만적인 수단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심사를 통과하게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질 능력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업 발전의 수요를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원을 배정하고 간부를 임명하며 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적으로 일하는 간부들을 제때에 선발하고 임명하여야 합니다. 젊은 간부를 양성, 선발함에 있어서는 발묘 조장하거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며 질적 수준을 따져 우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야 합니다. 훌륭한 간부는 선발을 통하여 배출되기도 하지만 양성과 관리를 통하여 배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범한 간부들의 정치 소양, 리론 수준, 전문 기능, 실천 능력이 시대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간부에 대한 교양, 훈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부 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사상, 업무, 기풍, 교류를 관리하는 엄격 관리 기제를 보완하며 승진 및 강등, 등용 및 면직 관련 제도의 실행을 추진하여 유능한 간부는 승진시키고 우수한 간부는 장려하며 무능한 간부는 강등시키고 자격이 없는 간부는 도태시키는 간부 등용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간부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응분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게 하는 격려 및 보호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화하여 실제적으로 과감히 책임을 짊어지는 간부를 책임져주고 과감히 중임을 떠매는 간부에게 중임을 맡기고 과감하게 틀어주고 관리하는 간부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인재 발전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여 인재 영입, 양성, 등용, 평가, 유동, 격려 등 면에 존재하는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를 없애고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여 흡인력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인재 제도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천하의 인재를 널리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당의 조직 제도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주황 집권제는 우리 당의 근본적인 조직 제도이고 령도 제도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황은 선호하여 새로운 정세하에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 당 사업 조례, 지방 당위원회 사업 조례, 당 사업 기관 조례, 지부 사업 조례 및 농촌, 국유기업, 기관 기층 당 조직 사업 조례를 비롯한 일련의 조직 건설 관련 당내 법규를 제정하고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주황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주황 집권적 통일 령도를 수호하는 조직 제도를 완비화하는 것을 당의 령도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국가 제도와 국정 운영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황의 관련 부문 각급 당위원회 당조는 실제와 결부하여 당의 조직 법규와 당주황이 제기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조직 설치, 조직 생활, 조직 운영, 조직 관리, 조직 감독 등을 포함한 완전한 조직 제도 체계를 구축 완비화하며 당위원회와 당조가 전면적인 종엄지당의 주체적 책임을 관철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그 집행을 엄격히 잘 틀어줌으로써 당의 조직 건설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

0: 대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석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한국 증시 급등세 리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 첫 번째 거래일 한국종합주가지수 종가는 4,300포인트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안 되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5월 15일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상승률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지수의 질주와 함께 자본의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지수 과열에서 반도체 과이존, 거품화 투기화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제금융 매체와 분석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종합주가지수가 현재의 고수치까지 상승한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주가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가지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 급등, 레버리지 거래 확산, 시장 내 투기 심리 확산 등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부담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간의 흐름을 돌아보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추세 측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주요 자본시장을 선도하면서 대형 강세장을 연출했으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는 반도체 주가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구성 종목 간 등락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올해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 증시를 잇따라 제치고 세계 7대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으며 자본 규모의 도약적인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국 증시는 단 이틀 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격렬한 변동을 겪었으나 이후 인공지능과 연산 관련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강력히 반등하며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의 주요 고비를 연이어 돌파하는 질주를 펼쳤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 증시 구조는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 구성 종목은 800개가 넘지만 반도체 주가의 양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 가중치의 4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수가 사실상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600여개 종목이 지수 상승률을 밑돌면서 시장 펀더멘털의 왜곡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이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은 3월 시장 하락 시기에 대거 유입되어 바닥 사재기에 나섰고 양로금, 보험펀드 등 국내 기관들은 비중을 늘렸으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정기 투자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수의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 지수의 급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서 얻은 혜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산 구축의 핵심 필수재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급이 긴장된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전 세계 생산 능력의 약 80%에서 90%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두 기업의 고급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생산부는 전 세계 글로벌 기술 기업의 전량 선판매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수급 부족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수배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6년 1-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무려 48배라는 놀라운 수준의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상장사의 배당금 인상 강제, 외국 자본 지분 비율 완화 등 일부 자본시장 정책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힘입어 K KOSPI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주류 기술 주가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빠르게 폭발하는 배경에는 종종 위험 부담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업종 주기성 문제는 시장 동향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4개월 만에 230% 이상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이미 심각한 초과

0: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 지수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중소형 주식시장 수익률은 대부분 20배에서 35배 사이이고, 일부 AI 핫 이슈에 편승한 개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심지어 100배를 돌파하여 국지적으로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흐름 면에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기가 전환될 경우 지수가 절벽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202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기업 이익 증가률이 둔화되면 지수 상승을 제약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자국 메모리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 기업의 수익 공간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금 면에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30%를 넘습니다. 그중 미국 자본이 외국인 보유 지분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당면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향후 지수 흐름의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일 한때 4.6%를 돌파하며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의 위험 회피 속성을 재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가격 추세와 반대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빠른 상승은 채권 시장이 뚜렷한 매도를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중대한 지정학적 충돌이나 금융 혼란이 발생하면 자금은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 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 국채로 흘러가 미국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공격을 감행한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1% 이상으로 상승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한때 4.1%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중동 정세가 글로벌 경제 위험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미국 국채가 매도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통화 팽창이 다시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생산자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6.0% 상승하여 2022년 12월 이후 최대 동기 대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4% 상승하여 2022년 3월 이후 최대 전월 대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달 미국 소비자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3.8% 상승하여 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독일 도이체뱅크의 프라이빗 뱅킹 부문 수석 투자 전략가 올리히 스테파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의 통화 팽창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지만 핵심 통화 팽창의 동시 상승은 가격 압력이 에너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0: 더 넓은 경제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 더 높은 통화 팽창은 고정 수익 자산의 실제 수익이 잠식되었음을 의미하고 시장은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경매한 30년 만기 국채의 약찰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 상원이 최근 케빈 워시를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독일 하우크 오프하우저 람프 은행은 워시가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이 장기 통화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왔지만 현재 통화 팽창이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단기간 내에 완화 정책으로 뚜렷하게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은 현재 전 세계 장기 금리 상승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 여전히 에너지 가격과 향후 통화 팽창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계속 확대되면서 시장이 장기 미국 국채의 가격 책정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까지 미국의 공공부채는 이미 39조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미국 국채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부채와 높은 금리가 공존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리자 지출 증가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 글로벌 경제학자 모이트 구마루는 투자자들이 현재 미국의 통화 팽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적자 확대와 장기 채권 공급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통화 팽창과 저금리 경제 세계화는 주요 경제체의 국채 수익률을 오랫동안 하락시켰으며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강한 자산 중 하나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에너지 가격 변동, 통화 팽창 압력, 재정 적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은 장기적인 위험 부담 보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미국 국채의 위험 회피 호황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거래 롤리 변화는 투자자들이 높은 통화 팽창과 높은 부채, 높은 금리 환경에서 무위험 자산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청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의 세상 점검합니다. Hello.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직업, 외모, 환경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자기 해석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같은 일을 겪어도 불행한 사람은 상처로 기억하고 행복한 사람은 의미로 바꿔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걸 원망으로 먹느냐, 성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행한 사람은 끊임없이 남만 탓하고 행복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네, 언제나 인생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후문 여해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금융체제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예령도는 중국 특색 금융발전의 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우리나라 금융발전에서의 가장 큰 정치적, 제도적 우세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 반드시 시중 금융사업에 대한 당장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개혁이 시중 중국 특색 금융발전의 길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개혁 발전에서 나서는 새로운 실천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개혁의 방향, 경로, 중점을 파악하여 개혁해야 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잘 개혁하고 혁파해야 할 것은 견결히 혁파하며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중대한 실천 혁신, 리론 혁신, 제도 혁신이 추진되고 형성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을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개혁 과정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해결하며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과정입니다. 현시기 금융 분야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이 비교적 많고 금융이 실물 경제를 위해 복많은 질과 효율이 높지 못하며 금융 분야의 혼잡한 상태와 부패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금융 감독 관리와 거버넌스 능력이 박약한 등 두드러진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새로운 형세에서의 금융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반드시 금융강국 건설 목표와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지킨다는 요구에 초점을 맞춰 체제적 및 기재적 차원에서 상술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금융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18차 당대회 이래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서의 중요한 특징이고 경험입니다. 금융체제 개혁은 금융조절 통제, 금융시장, 금융기구, 금융감독관리,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금융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방면과 연관되기에 반드시 각 방면 개혁 사이의 균형과 연결을 효과적으로 잘 추진하고 위험 방지, 감독 관리 강화, 발전 촉진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최대의 전반적 효과를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금융체제 개혁에 대한 심화를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라는 전반적인 국면에 놓고 설정하고 계획하며 금융체제 개혁과 재정세무, 과학기술, 산업, 지역, 사회 등 기타 관련 분야의 개혁과의 협력과 연결을 강화하여 각 분야의 개혁이 긴밀히 협동하고 상호 촉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정 운영에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금융체제 개혁은 관련 범위가 높고 민감도가 높기에 반드시 시중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성장으로서 안정을 촉진하며 선립후파를 견지해야 합니다.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중대한 금융개혁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책하며 온건하게 실시해야 하는 바, 특히 위험 방지 조치는 동시적으로 계획하고 조밀하게 포치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진취 정신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은 서둘러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 개혁은 속속히 추진하며 난관을 박차고 나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감으로써 재반 개혁 사업을 강력하고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관한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의 포치와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깊이 있게 터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견결히 실행해야 합니다.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통화정책과 거시적 신중정책체계를 완비하여 량화한 통화금융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함량 수준에서 충족한 유동성을 확보하며 사회용자 규모와 통화공급량 및 명목 경제성장률이 서로 기본적으로 걸맞도록 촉진하고 순환적 조정과 반순환적 조정을 잘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통화정책수단의 총량과 구조의 이중기능을 잘 발휘하고 통화정책 전도기제를 원활해하며 통화정책수단을 풍부히 하고 금리시장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조항은행의 공개적인 시장 행위를 통해 국채 거래를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인민폐 환율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구, 시장, 제품, 서비스 체계를 힘써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기구의 기능 설정을 완비하여 근본으로 돌아가 주요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 대형 금융기구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지원하고 종합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주력군의 역할과 금융 안정을 수호하는 병영수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중소금융기구의 접근 기준과 감독 관리 요구를 엄격히 하고 합병과 재편을 추진하여 수량 감소와 질적 수준 향상을 실현하며 현재 실정에 입각하여 특색화 경영을 전개하고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책성 금융기구의 기능 설정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에 대한 봉사에 초점을 맞춰 주요하게 상업성 금융기구에서 하지 못하고 잘할 수 없는 업무를 취급해야 합니다. 보호무비 경제에 대한 완충 역할과 사회에 대한 안정장치 역할을 발휘시키고 국가 대재해보험 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위험을 방지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기초에서 신탁,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그룹 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소비금융회사 등 기타 각 류형의 금융기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통화, 외화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물과 파생상품 시장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개성화, 차별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구비한 금융상품이 보다 많이 일반인들에게 보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의 15차 오게는 존망 계획에 웅대한 총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4월 17일 혼준시 인민법원 뉴미디어 중심의 아침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토론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식재산권 선전 주간입니다. 올해 주제는 신흥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신품질 생산력 발전 가속화입니다. 뉴미디어 중심 책임자 리명은 노트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AI 저작권 관련 법률 보급 영상을 만들어야겠어요. 요즘 AI가 생성한 글, 사진, 음악의 저작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창작자들도 골치가 아프거든요. 촬영과 편집을 맡은 김홍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법률 조항도 새롭고 사례도 부족해서 풀어내기 쉽지 않을 텐데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도 필요합니다. 도리를 설명하려 들지 말고 하나의 상황만 이야기해보죠. AI로 제작한 노래가 인기를 끌었는데 다른 사람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아침 회의는 어느덧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혼춘법원 틱톡 계정은 650편의 법률보급 짧은 영상을 게재했고 팔로워 23만 명, 총 재생수 3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21년 12월 4일 국가헌법의 날 혼춘시 인민법원에서 첫 틱톡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 민법전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법원 지도부는 짧은 영상 플랫폼의 법률보급 잠재력을 민첩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설교는 비면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가자. 그러나 대중에게 다가가기는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도를 더듬으며 개호를 건너는 심정이었습니다. 라고 리왕은 회상했습니다. 팀원들은 전국 각지 정무 계정을 샅샅이 살피며 성공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첫 주제는 대중이 함정에 빠지기 쉽고 관심이 높은 보증으로 정했습니다. 남을 위해 보증을 서면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영상이 게재된 후 리명은 몇 분 간격으로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수십 회에서 서서히 수백 회로 늘었습니다. 잠시 실망감이 밀어올 무렵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 좋은 설명이에요.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팀원들 모두 그 한 줄의 댓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막연함이 사라지면서 이 일은 계속할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보급의 첫걸음은 냉철한 필터를 깨고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팀은 알짜배기 지식 계례를 만들어 대중이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법적 문제를 일상언어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이 계례를 영상은 출시 즉시 큰 인기를 끌었고 연간 재생수 2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까지 늘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리명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촬영이나 편집 기술이 아니라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솔직히 터놓았습니다. 네, 딱딱한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번은 소송 시효 조제를 두고 이견이 엇갈렸습니다. 초고에는 인민법원의 민사권리보호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는 3년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망은 즉시 반대했습니다. 너무 딱딱합니다. 듣자마자 바로 넘겨버릴 겁니다.
30분간의 팽팽한 논쟁 끝에 팀 내 인터넷 방송인이자 작가 역할을 맡은 오가요가 제안했습니다. 종이를 내리지 말고 이야기로 풀어가는 게 어떨까요? 결국 질문 형식의 도입으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5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동안 한 번도 빚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영상은 법률 조항을 나열하는 대신 직관적인 결론과 단순한 논리만 담았습니다. 수많은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2022년 한동안은 영상을 올려도 재생수가 수천 회 머물렀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회의에서 누군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도시의 개성으로 치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닐까요?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팀은 유행하는 인터넷 영상을 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란은 우승권만 피워놨을 뿐 법률 관련 질문은 없었습니다. 리명은 밤새 댓글을 살펴본 다음날 회의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영상이 과연 대중에게 도움이 될까요? 웃고 끝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이후 같이 웃으리라는 원칙이 주제 선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상 기획의 첫 관문은 인기를 끌 수 있을까가 아닌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될까로 바뀌었습니다. 팀은 법정 경찰 이야기, 영상 하나로 이해 속속 등 다양한 계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법관의 하루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스타 방송인이 법관을 따라 아침 조정부터 당사자와의 면담, 심야의 판결문 작성까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높은 공감을 얻은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차갑고 냉정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법관도 평범한 사람이군요. 게다가 정말 수고가 많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네, 팀원들이 법률 보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화면을 벗어나 향촌으로 내려간 나날들에서였습니다. 팀은 중국 법관문학예술연합회 초청을 받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가정폭력, 인터넷 사기 등 실제 사례를 연극으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연극과 법률의 결합은 군중이 공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법적 보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법률보급 선전 강령원 정사관은 예전에는 법률보급이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전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토놨습니다. 이란 진심이 병강 소도시의 사법 이야기를 더 멀리까지 전하게 했습니다. 2025년 혼춘시 인민법원 법률보급 선전 강령원들은 두 차례 CCTV 종합 채널 무대에 나섰습니다. 1인 5역 방식으로 사기 예방을 연기에 녹여내 전국 시청자들에게 신시대 인민법원의 사법적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혼춘법원 틱톡 계정은 연변조 제1진 5가지 훌륭한 정무 뉴미디어 계정으로 선정됐습니다. 리명은 인민법원 미디어 융합 성과 우수 개인으로 선정되어 최고 인민법원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6년 전국 인대정협회의 기간 그들이 제작한 두 가지 서식 시범 문장 보급 영상은 전국법원 입법청에서 순환 상영됐습니다. 병강 소도시 법원의 작품이 최고인민법원의 인정을 받으리라고는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목표에 대해 리명은 팔로워 수가 아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기 있는 법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대중이 즐겨보고 이해하고 기억해야만 법률을 진정으로 그들 마음에 스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고 법률 보급은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병강 소도시에서 대중의 성급 클라우드까지 지리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법치와 군중 마음 사이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곤춘시 인민법원의 뉴미디어 법률보급 료상은 결국 법치가 대중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5년째 확고하게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 건설 인솔 아래 사법권은 인민을 중심에 둔다는 초심을 지키며 이 법치 전파의 길을 더 넓고 더 밝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저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으로 본능을 이루고 실천으로 희망을 키우는 길림성 도만강 지역 유한회사 총경리 왕군영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10일 오후 도문시 양수진 하소촌에 위치한 종략채배기지.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밭에서는 농민들이 손에 호미를 쥔 채 정성스럽게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네, 이 밭에는 당귀를 심었는데 수확하면 전부 기업에서 고도 갑니다. 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수확과 판로가 모두 걱정했는데 지금은 씨앗부터 기술, 판매까지 기업에서 다 책임져주니 우리는 밭만 잘 가꾸면 됩니다. 일하던 농민의 말처럼 변경말 농민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던 데는 길림성 두만강 치약 유한회사 총경리 왕군영의 확고한 신념과 실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도문시 양수진 하소촌의 토를 잡은 길림성 두만강 치약 유한회사는 주로 가공 중약재, 중약 농축액, 인삼, 홍삼 제품, 옥수수 수염차 등 다양한 건강 음료를 생산하는 성급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입니다. 왕군영은 산업으로 변경을 본영시키고 실물 경제로 지역을 풍요롭게 한다는 신념하에 기업의 발전을 변경 지역 안전, 농촌 활성화, 전민 부유라는 큰 흐름에 녹여냈습니다. 그는 60만 원 순한 자금 플러스 앱을 가공체 위탁이라는 협력 모식을 만들어 량수천, 룡호천, 하서촌 등 세계 변경 마을의 62 가구가 중약재 재배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업이 종자 공급, 기술 지도, 기존가 수매

사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농가를 튼튼하게 뒷받침한 덕분에 종략제 헥타르당 수확 이온은 3,000원에서 21,0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는 마을 주민 2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0여 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해 전민들이 인당 매년 7,000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양수촌 촌민 김산 씨는 종략제 재배 덕분에 마늘 떼면 한 해 수만 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는 나처럼 집 근처에서 돈을 벌면서 아이와 어른을 돌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한계 공장에 나가 일하면서 수입을 더 늘리기도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종략제 재배를 통한 전민 소득 증대는 왕군영이 추구하는 변화의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왕군영은 생산을 넘어 더 넓은 발전의 정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족 문화 특색과 변경 생태 환경을 접목한 의약 플러스 농업 플러스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도 앞장섰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두만강 조선족 문화 방람원을 조성하는 데 이 방람원에는 민속생활관, 기석관, 서화관, 아동오락고, 커피숍, 민박 등이 있고 전시품이 3만 점에 달합니다. 이곳은 성급 3A급 향촌관광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족 민속문화를 깊이 발굴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량수진 항목판공실 책임자 류운동은 왕군영 총경리는 량수진의 산업발전과 병강부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1차, 2차, 3차 산업융합으로 병경마을의 산업발전을 이끌었고 농민들의 돈주머니를 실제적으로 두툼하게 만들었으며 더욱이는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국경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뛰어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기업의 내부 운영에서 더 생동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두만강 제약은 전체 직원의 45%가 조선족이며 여러 민족 종업원들이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군영은 민족 단계를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이를 경영 전반에 걸쳐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퇴직 후 재고용 정책입니다. 기업은 퇴직한 종업원 17명을 재고용하고 재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동시에 지급해 월 수령액이 5천 원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왕군영은 향후 생산라인 자동화를 한층 더 추진하고 문화 방담원 건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문화를 알도록 하며 마을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치부의 기회를 얻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뒤후 돌아볼 고 갈 지 근심할 우 후고 지우 호구 지요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뒷걱정, 뒷근심이라는 뜻입니다. 리충은 남북조 때 부귀의 재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총렴하여 위나라 황제의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리표라는 사람이 처음 도성에 왔을 때 리충을 찾아왔고 리충은 그의 재능을 높이 사서 몇 번이나 황제에게 청구했습니다. 그의 리표는 조정의 중위 겸 상사를 맡으면서 황제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권세를 잡은 리표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리충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무례하게 대했는데 많은 대신들이 리표를 안이꼽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 번은 효문제가 도읍을 떠나 남방을 순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몇몇 대신들이 리충을 찾아와 몇명으로 리표의 잘못을 가나자고 청했습니다. 리충이 직접 붓을 잡더니 리표의 배은 망덕함을 적는데 너무나 분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책상을 한 주먹에 부셔버렸습니다. 네, 그 후 리충이 병을 얻으니 백약이 무효하여 열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효문제가 이 소식을 듣고 상심을 금하지 못하면서 급히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리충의 무덤에 가서 대성통곡하더니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리충공은 청렴하고 부지런히 업무에 임해왔다. 막중한 책임을 한 몸에 진 리충공이 나를 대신해 조정의 사물을 처리했기에 나는 지방 순회를 나가도 뒷근심이 전혀 없었노라. 이런 공이 돌아갔으니 짐은 이제 누구를 믿는단 말인가? 네, 고사성어 후고지우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평소 하품이 끊기지 않던 장모모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다리가 무기력해 났고 이런 상황이 8시간 동안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검사 결과 왼쪽 팔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하품을 자주 하는 것이 수면시간 부족, 불규칙한 일과 휴식 등의 원인이 있지만 네, 상술한 요인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하품이 빈번하거나 현기증, 두통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네, 주의를 기울이고 제때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아 뇌졸중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네, 하품을 하는 것이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잦은 하품입니다. 네, 둘째는 뇌혈관 질환의 고위험 인자가 있거나 뇌혈관 질환의 신호를 동반할 경우입니다. 네, 그럼 뇌졸중은 왜 하품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뇌의 주요 혈관은 굳던 데로부터 점차 가늘어지면서 네, 천천히 전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러한 혈관은 전신 혈류량의 20%를 차지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혈관들이 가늘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뇌에 대한 혈액 공급의 부족을 초래합니다. 네, 알다시피 혈액 공급은 실제로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네, 하품은 인체에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호흡후 체내 산소 교환이 더 많아지고 혈액 내 산소 함유량이 더 높아집니다. 심호흡을 하면 흉강 압력이 낮아지고 이때 두개 내압도 낮아져 혈류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뇌에 장시간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품을 계속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네, 만약 그래도 산소가 부족하면 바로 뇌졸중의 전조입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5: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제22회 중국 심수 국제문화산업방담교육회가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심수국제회의 전시센터에서 열립니다. 교육회는 총 면적이 16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8대 전시관을 설치하고 별도로 51개 작은 전시관을 두어 전업화, 시장화, 디지털 지능화, 국제화의 문화산업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교육회는 6,312개 국내외 기구와 기업을 유치해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를 조직하고 온라인 전시에 참가한 3,306개 기업은 12만 점 이상의 문화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전국 31개 성과자치구, 직할시, 향항오문 대만지구도 모두 전시에 참가하고 65개 국가와 지역, 310개 해외 전시상이 등장했으며 110개 국가와 지역의 해외 전업 관중들이 교육회에 참가했습니다. 거래와 산업 에너지 부여 면에서 교육회는 전시 플랫폼에서 구매 생태 플랫폼으로 승격했습니다. 397개 업계 선두 기업이 교육회에 참가하고 전국 30강 문화기업, 전국 30강 성장성 문화기업이 빠짐없이 교육회에 참가했습니다. 교육회는 문화금융봉사구역을 설립하고 5개 신품 발표구, 4개 교육 상담구를 설치했으며 13만 명 구매상을 초청해 22가지 판촉 조치로 프로젝트 계약과 성과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교육회는 국제교류와 문화전승 특점도 도려됐습니다. 교육회는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경제체 전시구를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의 문화관광 자원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다국 전자상 거래 전시구를 신설해 문화제품 수출에 조력했습니다. 박물관 문화창의 제품, 무형문화유산 순회공연, 국산 애니메이션, 패션과 생활 등 다채로운 코너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문화창의 속의 고대 중국 주제전이 19개 중점 문화방람기구 문화창의 정품을 응집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의 당대 표다를 느끼게 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2부 무엇 때문에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돈왕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강서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병원 옆에 엄마 밥 식당을 차린 공번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

캠프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먼저 24 당도에 보고 학습 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42부 무엇 때문에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내린 전략적인 포치로서 새로운 정세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을 질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대외 개방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시키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무역의 질 높은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무역 대국의 지위도 끊임없이 다졌습니다. 2013년에 화물 무역 제1대국으로 부상하고 2020년에 화물과 서비스 무역 총액은 세계 1위에 올라섰으며 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 국제 시장 점유율은 15.1%에 달했습니다. 무역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수출입 점유율이 뚜렷이 높아지고 민영 기업의 견인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고기술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이 새로운 성장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였는 바 경외 전자상 거래 종합 시범군은 132개이고 지역 내 기업이 건설한 해외 창고는 2,000개가 넘습니다. 무역 파트너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장 배치가 날도라 최적화되어 26개의 국가와 지역,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무역 점유율이 우리나라 무역 총액의 35%에 달했습니다. 2021년 상품과 서비스의 순수출은 국내 총 생산을 1.7%포인트 성장시켜 국내 총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20.9%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이 세계 수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13.4%에 달해 세계의 경기 회복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은 여전히 규모만 클 뿐 강하지 못하기에 발전의 질과 효익을 한층 제고하고 질 높은 발전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요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면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반드시 세계 앞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경제 글로벌화의 시대에 무역의 중요성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두드러집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함에 있어서 개방적인 신고지를 보다 많이 만들고 개방되고 협력적인 새로운 플랫폼을 더욱 많이 구축해 세계 시장을 충분히 개척하고 세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하도록 하며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심층적으로 융합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강대한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무역 업태와 무역 모델의 혁신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내수와 외수, 수입과 수출,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무역과 쌍방향 투자, 무역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며 친환경화, 저탄소 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방과 협력, 포용과 보편적 혜택, 공유와 상생의 국제무역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며 무역 분야의 혁신적 발전, 조화적 발전, 녹색적 발전, 개방적 발전, 공유적인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박히 수요되는 바입니다. 현 시기 지난 100년간 전례 없는 변화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겹친 상황에서 국제 산업의 분업이 심각하게 조성되어 선진국은 산업 회귀를 가속화하고 개발도상국은 산업 이전을 적극 인수하며 국내 종합요소의 비용이 인상되는 등 우리나라 대외무역 발전에 국내외 환경에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강국 건설을 가속화하여 대외무역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동력을 전환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우위 산업의 국제 선도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산업 사슬의 의존 관계를 긴밀히 하며 다원화된 안정적인 국제 경제 구도와 경제 무역 관계를 수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 글로벌화라는 역사적인 흐름에 순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품 무역이 세계 1위, 서비스 무역이 세계 2위에 확고히 올라서고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총액이 연속 2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현재 14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호혜 상생을 견지하며 무역 분야의 개방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역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촉진하고 무역 파트너 간 공동 리익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중국의 개방으로 세계의 공동한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를 기반으로 상품 무역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무역 발전 기제를 혁신하며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키고 무역 플랫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며 무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탄성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훌륭한 경제 환경과 기초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랑, 그 은정.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매력적인 예술의 도시 돈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9번째는 매력적인 예술의 도시 돈왕입니다. 룸부쇼튼 오지는 사라졌지만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과 유조, 방대한 고소, 정교한 석굴예술, 신부론 산수 등으로 인해 푸르고 생기로 넘치는 오아시스 도낭은 오늘날도 눈부신 빛을 뿌립니다. 옛적에 사주라 불린 도낭은 고대 비단의 길의 요충지였습니다. 감숙과 정해

신강 세치옥의 린족지대에 위치한 도낭은 남쪽으로 웅장한 기륜산과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마칸 사막과 연결돼 북쪽으로는 기복을 이룬 북한산, 동쪽으로는 오뚝솟은 사미산과 이웃합니다. 전초 때의 도낭은 월지국과 오순국에 속했으며 그 후에는 흉노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소한때 장근이 서역 통로를 개척하고 곽거병이 하사를 점령하면서 도낭은 흉노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원전 111년 한 왕조가 돈황군을 쉬우면서 도낭은 하소 사군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세 갈래의 비단의 길이 모두 이것이 모였다가 신강으로 출발하면서 도낭은 동서를 오가는 모든 상단이 필히 거쳐가는 경유지로 됐습니다. 한과 당 왕조 때부터 도랑은 동서양 정치와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원나라 때 원정군이 도랑을 경유하면서 도랑의 경제 문화가 번창하고 서유과의 무역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도 바로 이때 도낭을 거쳐 중원 각지를 여행했습니다. 원나라 때 마지막 흉성을 이룬 도낭은 그 후 명왕조가 수상 교통에 열을 올리고 가옥관을 정비하는 대신 하사를 포기하며 200년 동안 도낭에 행정지역을 설치하자나 하사가 점차 빛을 잃고 황막한 황주로 변했습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도랑은 몇 차례에 걸친 흥망을 반복하며 5천년의 곡절 많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요관 역사로 인해 풍부한 문화를 형성한 도랑은 여전히 눈부신 빛을 뿌립니다. 오늘날 보수를 거친 도랑 고성은 방송 사주성, 도랑 영화성이라 불립니다. 도낭 고성은 송나라 때의 명화 청명 상하도의 건배에 기존의 사주 고성을 개조한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에 세 개의 성문을 낸 도낭 고성에는 웅장한 송로가 높이 솟아있습니다. 고성에 들어서면 북송 시기의 고창과 도낭, 감주, 훈경, 변량 등 다섯 갈래의 거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리의 양쪽에는 루각과 사원, 가게, 비단방, 양조장, 주택 등 온갖 건물이 즐비해 당송 때 서북의 중요한 도시였던 도낭의 웅장하고 눈부신 모습을 재현합니다. 도낭 고성에서는 서역에 위치한 고성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단의 길의 신비로운 분위기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낭은 비단의 길의 중심 도시이자 불교 중심지 하나이기도 합니다. 막고굴과 요림굴, 서천불동, 소천불동 등은 보석처럼 망망한 사막에서 눈부신 빛을 뿌립니다. 그중 막고굴은 도낭문화의 예술의 중심지이자 고대 비단의 길에 눈부신 예술의 보석입니다. 366년 서쪽으로 가던 한 고승이 도낭 고승의 동남쪽에 이르러 천불이 눈부신 빛을 뿌리는 것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어 이곳에 첫 석굴을 조성해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도낭의 문화 보물고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4세기에 16국 시대부터 기원 14세기의 원나라 때 이르기까지 10개 왕조가 이곳에서 쉬지 않고 석굴을 조성해 기나긴 세월 속에서 바람과 모래의 침식을 입었음에도 막고굴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10개 왕조의 시기별 동굴 50여 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막고굴에 보존된 4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벽화와 3천여 개에 달하는 채색의 조각상, 당과 송 왕조 품격을 띤 목조 구조물 5개의 내용은 다수가 불교 이야기를 인용했으며 일부는 당시의 민속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밖에 장경동에서는 천점에 가까운 견화와 판화, 자수, 서예 작품을 망라해 5만 점의 필사문헌과 여러 가지 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막고굴에서 출토된 예술품을 한 점씩 전시하면 25km 길이의 엄청난 세계 미술 회랑이 조성됩니다. 막고굴로 인해 한때 눈부신 번성의 길을 걷다가 쇠락해 6천여 년 동안 역사의 무대 한 귀퉁이에서 침묵하던 도낭 고성이 재차 세계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랑에는 막고굴 위에 명사산이라고 하는 기이한 경관이 있습니다.

용사산은 부도는 모래의 산인데 광풍이 불면 모래산에서 오롱찬 소리가 나고 산들바람이 불면 은은한 오막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이름이 모래가 울리는 산이라는 의미로 명사산입니다. 오늘날도 명사산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을 확실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정전기에 의한 소리라고 하고 혹은 마찰용이라고 하는 설도 있으며 또 누군가는 공명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명사산의 원인에 대한 정론이 없지만 그로 인해 명사산은 오히려 더욱 자연의 기묘함을 펼쳐 보입니다. 명사산 산중에는 모양이 조각달과 같은 호수가 있는데 이름하여 월라천입니다. 150m 길이에 50m 높이의 월라천에서 신비로운 것은 호수의

0: 명사산은 중국은 물론 해외까지 명성을 날리는 관광지로 되었으며 모래산에 울리는 맑은 소리를 말하는 사룡청명은 도낭 8경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도낭에는 도낭 고유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명승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역사 명소로는 고대 장성의 한 관문이었던 옥문관과 옛날부터 시에도 많이 나오는 소욕과 종원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양관을 꼽습니다. 한나라 때 축조한 장성, 한나라 때의 고속요적의 하창성, 당나라 때의 고속요적인 안소생양성, 청나라 때의 고속 교만성 등도 도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 문화 명소들입니다. 도낭에는 막곡을 외에도 벽화와 불상이 대량으로 보존된 사천불동과 안소요림굴, 불교사원 뢰음사와 백마탑 등 다양한 불교 명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남겨진 문화유산을 보려면 가장 좋은 명소가 박물관인데 도낭에는 도낭박물관과 도낭민속박물관, 안소박물관을 비롯해 풍부한 문물을 소장한 박물관도 적지 않습니다. 사막 속에 위치한 오아시스라고 해서 도낭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낭에는 마귀성이라고 불리는 야릇한 지질경관과 사막 고유의 신기루 경관, 사막과 숲이 저어른 사막 산림 공원 등 자연 경관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감속에서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도낭이라는 점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은 강서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창 홍곡탄 신구 감강복대로에 위치한 강서성 박물관은 마치 감강물길부에 떠있는 보물함 마냥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강서성 박물관은 강서문화의 전당이며 감강 파양호 문명의 축소판입니다. 또한 국가 1급 박물관과 강서성 최대 규모의 종합성 박물관으로 강서성 박물관은 강서 7천여 년의 문명 기억을 담고 있고 문물 수상, 학술 연구, 진열 전시, 문화 전파를 한 몸에 지녔으며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이지색 벽돌로 쌓은 벽체에 보청색 유리창, 구리빛 대문은 고풍스러움을 더해주며 전체적으로 건물은 현대적인 간결함과 강남의 우아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8만 6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전시 면적이 2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6층으로 된 신관은 공간이 널찍하고 호치가 정교하며 지능화 가이드 시스템과 다원화 공중봉사구역은 문물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감강 파양호 문명의 보물고로서 강서성 박물관은 관장 저축이 매우 두텁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2015년까지 집계한 결과 수상품은 6만 437점이고 그중 1급 문물은 370점, 2급 문물은 1070점에 달하며 종류는 청동기, 도자기, 서예화, 금은기, 칠목기, 혁명문물 등 10가지에 달합니다. 그중 상나라 청동기와 역대 도자기, 혁명문물이 가장 특색이 짙으며 전국 성급 박물관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나라 복조 쌍미 청동 호랑이는 1989년 신간현 대양주 진에서 출토되었고 53.5cm의 길이와 25.5cm의 높이로 현존의 가장 큰 선진시대 청동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의 왕으로 불리우는 이 문물은 호랑이 등에 새가 서 있고 두 짐승의 꼬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으로 조형이 신비롭고 위엄이 있으며 강남 청동 문명의 휴황함을 증견해 줍니다. 첫진의 출국 전시 금지 문물인 원나라 청화유리 홍루각식 곡창은 청화, 유리홍, 청백유 등 다양한 제조 공예를 한 몸에 지녔으며 겹겹이 쌓인 누각과 생동한 인물 조형으로 원나라 도자기 예술의 최고 작품으로 꼽힙니다. 송나라 길주요 흑유 목엽 문자는 자연 목엽으로 가마에서 구워졌고 유약의 색은 검고 윤기가 나며 인맥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송나라의 간결미학과 장인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관내 진열체계는 완비하고 8대 상설전시와 3개 임시전시청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강서 문명의 두터움과 다양함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핵심 전시 강서 고대 역사 문화전은 선진시대부터 명청시기에 이르는 1400여 점의 문물로 강서의 고대 선민, 청동 성세, 도자기 운치, 발전 궤적을 꿰놓았습니다. 강서 고대 도자기 문화전은 강서 도자기 문명에 주목해 만년 선인동 도자기에서 당나라 홍주요, 송나라 길주요, 원나라 청화 도자기, 명청시기 경덕진 관요에 이르는 중국 도자기 고장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신간대묘와 청동왕국 특별전은 신간현 대양주진 장나라묘에서 출토한 문물을 주로 전시했습니다. 특별전은 3000년 전 강남 호방국의 신비한 배열을 벗겼고 장나라 문화가 장강을 넘지 않는다는 전통인식을 타파했습니다. 혁명의 요람 강서 혁명사 진열은 풍부한 혁명 문물과 역사사진, 환경복원으로 중국 혁명의 요람인 강서가 8.1 남창봉기에서 정강산 투쟁까지 중앙 소비에트 지역 건설에서 홍군 장정까지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혁명 정신을 선양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밖에 강서 무형문화유산 진열과 당대 경덕진 도자기 예술전 등 특색 전시는 강서 문화의 다원화 매력을 관중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70여 년 내 강서성 박물관은 주곳 문맥 전승과 대중봉사를 소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문물의 수장지, 역사의 증견자일 뿐만 아니라 문화 전파의 진지, 문명 교류의 플랫폼입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대민 조치와 풍부한 공익 해설, 몰입식 교양 행사, 특색 문화 창의 제품은 감강 파양호 문맥이 신시대에서 새 활기를 방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강 강반에 자리 잡은 보물함 강서성 박물관은 강서의 과거와 현재를 담았고 더욱이는 강서의 미래를 계시하고 있으며 감강 파양호 7000여년 문명 전설을 묵묵히 이야기하는 강남대지의 문화기념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병원 옆에 엄마밥 식당을 차린 공번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공번회는 할빈시 모 식당 주인입니다. 2025년 말 공번회가 무료로 배낭 여행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상이 SNS에서 인기 화제로 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이 식당은 할빈시 남강구에 위치했으며 할빈의과대학 보석종량병원과의 직선 거리는 불과 1km이고 할빈의과대학 보석제2병원과도 2km도 되지 않습니다. 공번회가 일부러 식당을 병원 근처에 차린 것은 근처에 입원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소관이라는 간판을 건 식당 대문 밖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낯사게 하는 말이 적혔습니다. 환자와 가족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면 저희 식당에 와서 무료로 물만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공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물만두 한 접시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둘이서 절대로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면 주방에 가서 한 접시를 더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 판촉 행사가 있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흥룡강 수하의 농촌 출신인 공본회는 열몇 살에 할빈에 와 식당에서 알바했고 돈을 모은 후 스스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입원한 부친을 돌보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받고 있는 사상 압력과 생활상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죽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의사한테 문의해보니 죽에 소다와 전분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주변 식당에는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에 식당을 차려 일부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원인 때문에 많은 환자는 음식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식당은 환자들의 수요를 일일이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는 가족들이 가장 조급하고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주방이 아무리 바삐 돌아쳐도 환자를 위한 주문을 접수하면 그는 입맛에서 늘 상대방의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경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계란찜을 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주방이 바빠서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건 이의 아버지가 계란찜을 꼭 드시고 세상을 떠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타인을 거절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0년 전의 무심한 거절은 그에게 영원한 요감을 남겨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핑계를 만들어 아쉬움을 줄이겠지만 공본에는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방의 새 구역을 정리해내 애심 주방을 세우고 주방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는 환자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타산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전기 후라이팬, 찜기, 믹스기, 족 끓이는 냄비 등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쌀과 전분, 기름 모두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본에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아내에게 복무원 일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 공본에는 유독 아내만은 배려해 주지 못했습니다. 공본의 아내 료홍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동감을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번은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식사하는데 소리 않는 어린이 둘이서 물만두 한 접시를 거의 다 먹고 어머니는 물만두 두 개만 먹더군요. 그러면서 배고프지 않다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공본의 아들은 올해 고중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학업이 번중하지만 그는 매일 방과 후 부모의 일손을 도우러 옵니다. 손님이 많지 않으면 그제서야 앉아서 공부합니다. 부친의 영향을 받은 그는 군대학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의 아들 공상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사회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건장한 몸을 키워 나라가 필요할 때 힘을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12월의 준비 끝에 공무원의 무료식당이 정식 투입되었습니다. 이날 점심 환자 가족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알맞은 좁쌀죽을 찾지 못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공무원의 식당은 그들이 급히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식당 이름을 옥만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사로서 식당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엄마가 해준 밥을 먹기 좋아합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분들에게 집맛을 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식당을 차리는 자체가 많은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본에는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애심물만두와 무료 주방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화해주는 일은 큰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비록 지명도가 높아졌지만 공본에는 여전히 기부를 받지 않으려 하고 늘 해왔던 것처럼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집밥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싶어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사는 지구.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원나라 화가 조맹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조맹부는 호주 출신으로 자는 장, 호는 송설도인인데 조오흥, 조용로, 조문민이라고 한다. 5살 때부터 서예를 습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줄곧 몇십 년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한 후 서예를 익혔는데 날마다 적어서 몇천자, 많아서 몇만자를 썼다고 한다. 그는 송나라 황족 출신이지만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와 그후 다섯 황제를 섬겼다. 특히 인종의 총애를 받고 항림학사 승지, 용족 대부가 됐다. 조맹부는 소화시문에 출중한 원나라 제일의 문인으로 그림은 산소, 화조, 죽소, 인마 등을 모두 잘 그렸다. 그는 당나라와 북송 화풍을 본뜬 복고주의를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원나라식이 산소화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했다. 조맹부는 서예에서 왕희지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왕희지의 글씨를 열심히 배웠다. 그런 요행 중에 우연히 왕희지의 난정소 탁본을 얻어 배를 타고 가던 중 13일 동안 매일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난정 13발이다. 조맹부는 난정 13발에서 소예를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가 운필이요, 두 번째는 자형이다. 운필이 능숙하지 못하면 잘 써도 오히려 좋은 글씨가 못 띄고 자형이 묘하지 않으면 능숙하게 써도 오히려 어설프다. 글씨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를 바로 이해해야 비로소 글씨를 논할 수 있다고 했다. 조맹부는 여러 서체에 모두 뛰어났으며 그의 서풍은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림에서 작화수색 도구는 그의 대표작이다. 이 그림은 중국 산수화 역사에서 이종비적인 작품이다. 이 그림은 현장에서 그린 것이 아니고 고향에 돌아온 후 친구 주밀과 함께 북방의 경관을 그려보면서 완성한 작품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그림 강촌오락도, 소예 작품 난정철십삼발, 요종복명본척독 등이 있고 문집에 송설재문집이 있다.
0: 네, 끝곡으로 산으로 가자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화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로혼바감 된갓지름은 수향수 이럿 역대니기 이것 여거를 이럿 배희기 오글회 지찌 잘금 질른 오글 후를 그린 따라가 벌벌 유원 왈신 우원천 신의원 티어스릉 수의화공 으드가라로노드문나 니근들라노 원선타브르 왓드르 디르그덧 바스탄 쇼하이쩌 지르기기 벌벌 탈브리 가찌르 부르트건 보알락지 알로노 지르기 보알가슨네 따라가 우운천 알네 덤다 벌벌 오끌나 얼른장좀 벌은 지르고 상사 은우뚜린 이륵슨 수지 그뜨 헌문니 벌벌 아슬리여 우찌지 억벌후에 아 한월스드 문에 으르뜨 와주라스 알드르 만드지 베슨 온두리 악굴 후이산네 후승지연네 우르시여버 비쩍 지르긴 으르뜸 허슬럭슨 허문어 덜히대한 느르가라버치 느른던 텅측 허문어 만에 보이수 대한 대한이익들 돌볼 암무부스 지르그메리기 볼볼 대한 문어 부르트고 회가라 한월스티 할드지 억두 볼회 은왔다네 대한들 어디여 허희를 가르치흑슨 와치라스 볼볼 지르그바스 나인가찌르 오하른그만 지르기 나인가찌르 오하러쇼 허르웨이스도 우원전능은 호드디 비시기기 저거지 월스탁간 치르과이지 암무시기 앞시르 헐덕갈 잠민 치르 불트거름 불트거 드드걸 얼군 진위한 우원전 덜간 들브릇 아 저진 학그르말 애갓 수진의 설그릴두르 따락다 디나 자, 은음의 뚜가르 배희 두르떠르트회 짧음 질른 우글 후아시라 로흔 벗검 딩갓지르 이허 상수 이허거르 딜렛 지르기 허름이기 텔름 면치는 꽈르빈 우뚜른 독스제 벗검 팀은 허이루 줄인 답반에 갓지르 이허시든니 대허로르 왓뚜 먹게긴 자스갈 창서진니기 문너 바뚜가라 벌트거긋 은멋뚜 바뚜벅히 세핫베나 너긴 호드스 비시기기 저제 당시엔 호긋뜨 장준두르 벌벌 쫀 지르국제 치 딸이 들어근 은어 비뚜 들어근 혈적 양황열뜨니 벌벌 의진하 창안두르 흐르거 은호드스 비치기기 벌벌 왈신 이진 운디두르 덕수르 제그젤리기 흐르거 벌벌 탕신호 양황이 비뚜 드르근 터제 작은 치르기기 벌벌 다골람면 창안 헛하뱅금은 양황이 흐르거 제뿐쇼 자, 야, 후잠민 것도 사특금은 우괴, 너긴 으뜨르 창안 헛든 넌 으뜨르지. 침먹이 덧신 넌 어를지, 땀담마를 옆박 삭갈, 벅다 으찐네 지흔두르 흐르지. 수상수네 가림비치기 흐르거 지르버 흐머버. 비치기 덧신 넌 어를지, 벅다 으찐 왕수는 우지버수 비치기 누가. 범나스도 먹다 어찌 극간단 될다 도심을 발락쓴 수지 미니브이 범나르띈 저블릉이 영으로르쭈 왈신 보검틴 우셔튼 대선니 엘가힌 둘러 은가찌르 이르엇 왈신 우르고스 왈사도르박쓴 느끈 예알뜬니 벌벌 보그디 진드르